0: Oh, thank you so much for that wonderful performance. Oh,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This must be the first time we've been joined by three men in hanbok in the Daily K studio all together. Could each of you introduce yourselves to our listeners? 청취자 여러분에게 각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쪽부터 할까?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민요, 경기 소리꾼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0: Yes, we got Kim Do-hyun on the changgu for the time being, the traditional drums, who is an expert in the 경기 소리 of style of 국악. So we're going to get that singing today from him. And then next.
2: 안녕하세요. 저는 서도 소리꾼 이재득이라고 합니다.
0: 이재득 in the middle, who is an expert in the 서도소리, and we will touch upon that. We had a master come in before as well. And then last but not least.
3: 안녕하세요. 남도소리꾼 박재혁입니다.
0: 박재혁, who is an expert in the 남도소리 as well. So three, and give them greetings on the YouTube live stream. I see many messages coming in already. Sherry saying, welcome to the show. They are great singers. 짝짝짝짝짝. 얼쑤 좋다, says Peter from Korea as well. Siska from Indonesia says, woohoo, what a beautiful performance. And beautiful hanboks as well. They really do look spectacular. Thank you so much. And Steve says, the performers really getting us into that holiday spirit as well. And Athma from India, so very nice to kick off the show.
4: 맞아요. 약간 그 추석 분위기가 여기 제일 핫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0: 너무 감사합니다. And we had actually Mr. 이재득, the 소리꾼, the traditional vocalist, previously visit Arirang Radio as a disciple of Master 유지석, who was here for 서도소리, remember, just a few weeks back. And back then, you promised to join us for this 추석 special and brought these gentlemen along.
4: 그때 방문했을 때 추석 특집 우리 작가님과 아마 말을 했었죠.
2: 네, 네. 그때
4: 잡아가지고 네. 네, 피할 수 없었죠.
2: 우리 부랴부랴 친구들을 또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오늘 오게 됐습니다.
4: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 같이 할 때도 많아요. 진짜 친구분들이요.
2: 네, 네, 같이 활동하는 그 친구들이어가지고.
0: 아, 네, 감사합니다. So they are really friends, and our writer really insisted at that point that 이재득, the 소리꾼, the traditional vocalist, came back for 추석, and he's brought these two friends along, and they do perform together as well.
4: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이런 거 뭐 훈련하면서 연습하면서요?
2: 보통 이제 학교에서 선후배로 다 만나가지고 같이 네. 연습하고 공연을 하다 보니 네. 성격도 잘 맞고 스타일도 잘 맞고 해서 네. 같이 공연도 하고 네. 팀도 만들어서 뭐 연주도 하고 하는 네. 하고 있습니다.
4: 선배 후배 여기 있어요? 아니면 다 같은 또래인가요?
1: 제가 제 막내고요. 그렇게 네네네. 생기지 않았지만 제가 제 막내고요. 그리고 여기가, 네, 여기가 제, 저보다
3: 둘째입니다.
2: 네. 제가 첫째입니다.
0: 제일 선배님. 네. 네. Okay, so they met through, you know, singing and working together, where you have your seniors and your juniors, not just in singing, of course, but in universities as well. But they seem to match well together with their personalities. And we've got the youngest sitting next to me, Kim Do-hyun, who said he doesn't look the youngest, but no, you look very young, actually. And then the senior is 이재득 in the middle, and then 박재혁 is the middle as well. So we are going to get to lots of interviews and lots of music today. Any questions, send those in as well. And we've got one from Paramekki saying, 한국 방송에서도 보기 힘든 조합이네요. 너무 좋아요. Yeah, maybe even on Korean broadcast these days, it's not so common to see. So we are honored to have the three gentlemen in the studio. And we just heard our namesake, Arirang song. So Mirang Arirang, Haeju Arirang, and Jindo Arirang. I've heard there are countless variations, though. 이 세 종류 말고도 수많은 아리랑 버전이 있어요.
2: 네, 맞습니다. 네. 지역별로 항상 아리랑은 많이 만들어지고 네. 그다음에 많은 아리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0: Wow. So according to wherever you come from, there is a version of arirang as well. So apparently there are more than maybe 3,000 different versions I've heard according to some data that my writer gave me. But I think these ones are the three main differences.
4: 가장 대표적인 거 이 세 가지예요. 미량, 해주,
2: 지역적
4: 진도.
2: 특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네. 재미있는 아리랑 위주로 뽑아왔습니다.
0: 네, these are maybe the funnest three, so you can see the differences in that as well. And you've mentioned that you specialize in different types of 소리. 소리, remember, we've done that as a hashtag. It can mean sound. In this case, it's talking about the vocal styles. So there's 서도 소리 in the studio, 남도 소리, and 경기 소리 as well. So could you give our listeners an easy-to-understand explanation of each style? 이게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조금 쉽게 우리 해외 청취자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2: 경기 소리부터 시작해
0: 주세요. 네, 좋아요.
1: 경기 소리는요, 일단 네. 굉장히 화려한 게 특징이에요.
0: 오.
1: 그래서 아까 방금 들으셨다시피 뭐 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렇게 네. 조금 뭐라 해야 될까? 꾸밈이 많은 음악이거든요.
0: Okay. 네. 네. So 경기소리 is stylized or recognized with that. He gave an example there as well, Tohyun, where it's described as 화려하다, which is kind of like luxurious and showy, I suppose, in English. And it's got a lot of decorated bits to it you could hear in that short bit of singing. And then next up, 서도소리.
2: 서도소리는 경기소리보다는 담백하지만 조금 더 깊게 떨고 좀 더 감정을 표현하는 걸로 조금 더 이해하시면 편한데요. 네. 노래로 들려드리면
0: 어우 좋아요.
2: 넘어갈정 넘어올정 눈물이 난다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눌러서 깊게 떠는 소리가 조금 특징입니다.
0: Yeah, so it's not as showy as the 경기 소리, as you could hear there as well, but it's maybe got a deeper kind of resonance and an almost pressing down of the sound, and so the emotion is perhaps expressed in a deeper way there. And then last but not least, our 남도 소리.
3: 남도 소리는 이제 경기 소리, 서도 소리보다 조금 더 이제 기교 테크니컬함은 없지만 네. 이제 더 감정을 더 극대화하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0: 네.
3: 그리고 이제 표현을 조금 더 세게 하고 그런 노래인데 이제 노래로 말씀드리면
0: 네.
3: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뭐 아라리가 나 아 이런 목들이 되게 많은 남도 노래입니다.
0: Yeah, so we heard last time we had a sorikun in the studio of those kind of reverberations in the throat. So there's a lot of that in Namdo Sori, and the emotions are more strongly expressed and like compounded as well. So maybe it's not as technical as Kyonggi and Sodo Soris, but certainly has that deep emotional resonance as well. And I wonder, when you listen to each other's vocal styles, what does that feel like?
4: 그러면 늘 자기 스타일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트레이닝 받고 그 전문 된 거예요?
2: 보통 이렇게 자기 전공을 할 네. 때는 자기의 스타일로 쭉 해서 네. 공부를 해오지만 다른 것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0: 네.
2: 학교에서는 다른 수업들도 해서 판소리도 배우고
0: 네.
2: 또 정가라는 노래도 배우고 그다음에 서도 경기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조금씩 네. 다 학습을 하면서 다양한 발성법도 공부하고 또 연습하고 하고 있습니다.
0: Wow. So I did ask, I was really curious if you learn the other styles as well, but when you are studying, you are specializing in one style, be that 남도 or 경기 or 서도, but you do come across and also study a little bit of everything through maybe 판소리, the traditional singing, 정가 that we heard about last time as well. So you are familiar with them, and I wonder how it feels to listen to one another's, and also if there are voices that suit one or the other.
4: 그러면 이렇게 서로 소리 들어보면서 어떤 느낌인가요? 하고 그런 약간 스타일마다 맞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서도 소리 뭐 남도 소리 뭐 이런 식으로요.
1: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트레이닝 방법에 따라서 사실 그런 노래가 맞다 뭐 안 맞다 이런 거는 사람마다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요.
0: 네.
1: 다른 노래를 들었을 때는 조금 경기 민요와 서도 민요는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 네. 그거를 표현해내는 방식이 조금 다른 건데 남도 소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발성법부터가 네. 다르고 그래서 저는 들었을 때는 조금 신선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굉장히.
0: Wow, so an interesting thing that according to maybe the training method and of course the individual
4: it is different who fits which style. So there's not like a type of voice that fits one particular style. And then when it comes to the different styles, Doyeon was saying, when he hears, especially the Namdo Sori, which is very different to Sodo and Gyeonggi, it feels really kind of refreshing and new. Whereas the Sodo and Gyeonggi are similar styles, but the way they express things is also very different. We're diving deep today into the world of Kugak traditional Korean music. And don't forget, there is the Kugak One, the Kugak Center, just across the road from Arirang, if you are in Seoul or planning to come as well. And I'm really wondering, between you, if you're friends as well, you might discuss that my style is more difficult than your style and things like this. 친하니까 서로서로 내 스타일, 내 소리는 더 어렵다. 내 거는 난이도 더 높다. 이런 약간 농쟁이 있지 않을까요?
2: 항상 조금씩은 보통 자기 노래를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네. 방금처럼 경기 소리 할 때도 제가 들어가고 네. 서도 소리 할 때 이렇게 들어오면 네. 내 스타일로 해야지 조금 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서로 티격태격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4: 네, so of course not one style is better than the other, but when you are a practitioner of that, they do say they sometimes feel like, yeah, my style is better and I've got to do my style when I'm coming into your song, etc. etc. as we heard earlier as well. And we've got Sol Sol on board, Twin Mum saying 진짜 추석 기분이 나네요. It really does feel like 추석 here. I should have worn my hanbok. I'm really sorry. 저도 한복 입을 걸. And I'm really curious that when you first got into this, how did you get into sori? And when was the defining moment when you decided to pursue this as a career? 그 세 분 어떻게 소리를 접하게 됐는지 하고 또 이 길을 가야겠다는 마음 먹은 그 순간은 언제였는지 뭐 각각 대답해 주셔도 돼요.
1: 저는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오. 그 국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네. 해서 이제 가야금이라는 악기와 그 지금 제가 전공하고 있는 민요를 같이 배우는 학원이 있어서 오. 거기를 다니다가 네. 이제 민요의 그 깊은 그런 뭔가 맛을 네. 알았다고나 해야 될까요? 와. 그렇게 해서 저는 그때 딱 예술중학교를 들어가자라는 네. 것부터 해서 저는 그렇게 좀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4: Oh wow! So in elementary school, Doyeon came across sori and kugak and got interested initially in the kayagum, which is one of our traditional stringed instruments that we've talked about as well on the show. And there was somewhere where they could learn that, and also the minyo, which is our kind of traditional storytelling songs and whatnot, and got deep into it then, and then decided to go to a specialist middle school, and that's when the moment kind of clicked for Doyeon. What about Jaeduk Ji? 어떻게 됐어요?
2: 저는 소리를 시작한 것부터 보다는 국악을 네. 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오. 부모님께서 국악을 하세요. 저는
4: 오, 와우.
2: 네, 그래서 네. 예술계 중학교를 먼저 가서 필이라는 악기로 오.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필이라는 악기로 대학교까지 쭉 진학을 했는데 우와. 하면서도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아 내가 이 공부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대학원을 네. 준비해서 오. 그때부터 소리를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4: Wow. So that's a really different route for Jaeduk, whose parents are traditional Korean musicians, Kugak artists. And so he had studied the flute, the traditional flute, the pili, from middle school onwards through to university, but always enjoyed singing on the side and thought to himself that he'd have to specialize in this. And so post-grad got into the sori side of things, and I guess the rest is history. And then finally, Jaehyung-nim은?
3: 저도 이제 도연님하고 비슷한 이유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 네. 음악 시간 때 이제 국악을 처음 접했는데 너무 새롭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중학교 미들스쿨 올라갈 때 나도 배워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학원을 찾아갔고 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께 많이 자랐어요. 네. 그러시면서 이제 제가 배운 아리랑이나 그런 음악들을 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셨어가지고 아 그럼 나도 이거를 전공으로 해봐야겠다.

0: 그럼 그때 제득 씨가 장구 치고 있었죠.
1: 네,
0: 네.
1: 그때.
0: 그러면 장구만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할 때요.
1: 일단은 경기랑 서도 소리는
0: 네.
1: 가야금, 대금피리, 해금 등 여러 악기를
0: 오.
1: 많이 넣어서 연주를 하는 게 보편적으로 많이 되어
0: 네.
1: 있고요.
0: 네.
1: 또 남도 소리 같은 경우에는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북 위주, 그리고 뭐 남도 민요라고 또 따로
0: 네.
1: 민요 파트가 있는데 거기서는 악기를 조금 추가해서
0: 아.
1: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0: Oh wow. Okay. So with the Gyeonggi sori and the Sodo sori, there are a whole host of other instruments that are often involved when doing this traditional kind of music, including things like the kayagum, the stringed instrument we mentioned earlier, and the piri, the traditional flute. When it comes to Namdo sori, though, especially when it's pansori, that storytelling through song, it is primarily just the changgu that we have here, or the puk, the drum as well. But when it comes to namdo minyo, which is that other traditional style of like storytelling and song, there are many other instruments involved as well. And I wonder, with the changgu here that we've got in the studio, if you're not watching the video stream, it has two surfaces on either side. It's like an hourglass shape. Does it make different sounds on each side? 양쪽이 좀 달라요, 그 장구에
2: 네,
0: 있어서. 그쵸?
2: 요거는 가죽도 다르고요.
0: 오.
2: 그다음에 용도가 조금 다른데요.
0: 어, 네.
2: 여기는 궁편이라고 해서
0: 네.
2: 이렇게 조금 울림을 주는
0: 네.
2: 이런
0: 오.
2: 느낌을 주고요.
0: 네.
2: 그다음에 여기는 채편이라고 해서 이런 채를 꼭
0: 아.
2: 써서 여기를 쳐주는데요.
0: 네.
2: 요거는 조금 가락을 많이 넣어주는 좀 조금 테크니컬한 거를
0: 네.
2: 많이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여기는 뭐 이런 거.
0: Oh, wow. You can hear the
2: 네.
0: difference there. That is the right-hand side, which is always used with some kind of stick. And that's a bit more technical. A karak sound is how it was described there. Whereas the left hand, I'm sure you heard it really has this kind of deep reverberation to it. And that's done with the hand as well. So the changgu instrument is no simple instrument at all. And Kugak is a musical genre where the human voice really stands out more than the instrumentals, I think. So what is its special appeal for a sorikun? It seems it could carry quite a bit of pressure too. 진짜 국악은 진짜 악기보다 그 반주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완전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소리꾼에게 이거 매력일 것 같기도 하고 좀 부담일 것 같기도 하는데요. 어떠세요?
2: 아무래도 이 소리라는 게 저희는 가사를 노래하는 거잖아요.
0: 네.
2: 그렇다 보니까 그 관객분들이 듣기에 조금 더 직접적이라서
0: 네.
2: 틀리면은 티가 많이 또 나고.
0: 그렇죠. 네.
2: 네. 근데 또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고 악기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사실 그래서 이그 가사에 맞는 뭐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이런 거를 저희가 소리로 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저희가 표현하기까지가 정말 오랜 세월이
0: 아,
2: 걸리거든요.
0: 진짜.
2: 네, 그래서 사실 그거를 어떻게 하면 관객분들한테 더 저희가 잘 전달할 수 있을까가 사실 저희는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0: Oh, wow. So in terms of when you're talking about 국악 and 소리 as well, this sound, it's all about the lyrics, right? And getting those across to the audience. It's very direct because the instruments aren't getting the spotlight. So a bit of pressure is if you make a mistake, it's very obvious, of course, because there aren't all the instruments to cover you. And getting the audience to understand clearly, it's a bit easier, therefore, because the lyrics, the voice, are the main star of the show. And you've got to do that better than any instrument. And that takes a very long time, says Toyon as well, to make sure that you are able to give the message to the audience. And they're always thinking about how they can do it better as well. We are going to listen to, hopefully, in the studio, the piri that we talked about earlier. 제득 씨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리 오랫동안 대학교까지 했는데요. 그러면 들려주실 수 있나요?
1: 아, 네, 오늘 돌려드리러 가지고
0: Oh,
1: 왔습니다.
0: 와우. Wow. So here we have the piri in the studio. It's sometimes known as the cylindrical double reed bamboo pipe. So we're going to hear a little bit of it then. 아리랑 하실
1: 네,
0: 건가요? 오,
1: 아리랑.
0: 감사합니다.
1: 네, 아마
0: Okay, we're going to listen to
1: 들려드릴게요.
0: 아리랑. Here we go.

0: Wow, in celebration of Korea's autumn Thanksgiving-like festival, Chuseok, this coming Friday, it's truly meaningful today that we are joined live in the studio by those carrying on the legacy of Korea's traditional sounds. We've got next to me Kim Do-hyun of Gyeonggi Sori, and then Lee Jae-deuk of Sodo Sori, and then Park Jae-hyuk of Namdo Sori, all bringing their beautiful vocals into the studio. I'm really curious, though, the lyrics are kind of in the old style that you might hear in maybe historical dramas and whatnot. Is it not difficult, and isn't it easy to forget as well? 가사에 있어서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 옛날식 한국말로 많이 되어 있죠?
1: 네.
0: 뭐 사극에서 들릴 수 있는 것처럼 그거 외우기 너무 힘들지 않아요? 하고 실수하기가 너무 쉽지 않을까요? 어떻게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슬슬 나오죠?
1: 저희는 하도 오래 불렀다 보니까 또 이게 그냥 입에 붙어요, 사실. 무슨 네. 뜻인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그냥 일단 외우기 급급해서 외우는데 특히 남도가 여기 남도 소리가 정말 이게 거의 한자거든요.
0: 오,
1: 이 남도 소리가 한자가 진짜 많아요.
2: 네. 이제 남도 소리가 남도 민요 포크송이 있고 네. 이제 판소리가 따로 그런 장르가 있습니다. 네. 근데 판소리가 짧게는 이제 다 부르면은 2시간짜리도 있고 8시간 반짜리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어려운 용어를 이제 써야 돼서 저희가 이제 보통 예술하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와서 이제 그런 단어들을 공부를 합니다.
0: 와, 그것도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반 한자도 너무 어려운데요.
1: 진짜 어려워요.
0: So Do-hyun saying initially, you know, because they've learned it for so long, and at the beginning, maybe even learning without learning the meanings behind it, so it just gets put into your brains that that's how maybe they're not making mistakes. But when it comes to 남도소리, there's a lot of hanja, you know, the Sino-Korean characters in there, and for the minyo, the folk songs, it's maybe less so. But for the pansori, the storytelling, traditionally there are pieces that go for like 2 hours or even up to 8.5 hours where you will have to learn what it all means. And that's what you're doing when you're studying sori and traditional Korean music at school and at university as well. And our writer asks, can we hear a little bit of pansori? Pansori 조금이라도 들려줄 수 있나요?
2: 네네네. 이제 해외분들이 많이 아시는 네. 뭐 이날치 밴드라고
0: 오, 네네네, 그쵸.
2: 거기서 이제 판소리의 여러 가지 중에 수군가, 토끼와 네. 이제 거북이의 이야기를 네. 했는데요. 거기서 그 짧은 대목을 네.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오, 감사합니다. 네.
1: 곡 제목은 범 내려온다입니다.
0: 오, 좋아요. 네.
2: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님 깊 큰 걸로 한짐승 내려온다. 봄은 홀숭덜숭 꼬리 난 잔뜩 한 마리 넘고 두의 머리를 흔들며 잔기 뿌리 왕머리를 차르르르르 훗 치며 주홍잎 떡 벌리고 허리렁 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지난 듯 자리 정신없이 몸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적었다.
0: 와, 그 범 내려온다 너무 인기 많았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 부분들 진짜 딱딱 귀에 들어오네요. Wow, the original is amazing. There, that you might remember from 이날치 band, who had that as well. Tiger is coming, right? 범 내려온다. That is from the traditional song tale, which is known as 수군가, a tale about a rabbit and a tiger. Fantastic in the studio there, from 남도소리 as well. Just a few more questions. Because you guys are professional sorikuns, traditional vocalists, surely around Chuseok time, all your family members ask you to perform a song.
3: 가족 모임 있을 때 추석에 가족들이 맨날 신청곡을 하나요? 노래 불러달라고 하나요?
1: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특히 요즘에 국악 전공을 하다가 트로트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0: 네.
1: 그래서 항상 이제 추석 때 내려가면 네. 이제 트로트 한 자락만 해봐라.
0: 그러면 그게 쉬워요. 이거 소리 했다가 트로트랑 조금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1: 아무래도 그 소리랑 트로트랑 추구하는 바가 조금 비슷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 뭐 저희는 뭐 슬픔 같은 거를 조금 네. 추구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슬픔 그런 트로트를 네. 하면은 또 좀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아. 뭐 아, 뭘 해야 될까? 이거다. 이야.

0: 이렇게
1: beautiful and it sounds yeah 트롯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런 생각 많이 안 해봤지만 so yeah many of the family members do ask during Chuseok for a song 국악 or trot as well because many artists especially recently, famous artists who are in the trot genre came over from 국악 as well. And we had Doyeon there saying there are similarities between them, and especially with the sadder trot songs, it can be easier to perform them, just like he did in the studio. So having you three here and having practiced traditional music for a long time, I'd love to hear about any memorable performances or stages that you have.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해외 퍼포먼스도 해본 적이 있나요?
2: 먼저
3: 저는 해외 공연 경험은 없고요. 네. 일단 제가 조금 기억에 남는 공연은 제가 절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1: 템플에서.
3: 네.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제가 회심곡이라고 네. 이제 뭐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 앉아 계셔 거기서 제 노래를 듣고 계시던 어느 할머니 분이 제 노래를 듣고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하시면서 제 손을 자꾸 우시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장면을 보면서 네. 아 소리꾼이 해야 될 역할이 이런 건가 보다라는 걸 좀 느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1: Oh, what a beautiful memory from Doyeon, who says he hasn't performed abroad yet, but has performed at a temple that was really memorable. A track known as 회심곡, which is about your parents and like I guess filial piety and whatnot. And a grandmother heard that and held his hand and was crying, and that's when he realized. The power and the reason that he has to do this traditional vocal stylings, right, of sori. How about you, Jeduk? Jeduk 씨는요?
2: 저는 최근에 중국에서 공연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약간의 추임새 같은 것도 좀 알려드리고 했을 때, 네. 솔직히 다른 나라 문화는 솔직히 어렵고 네. 조금 망설이게 되는데 네. 생각보다 많은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1: 아 진짜요?
2: 그래서 되게 최근에 가장 네. 인상 깊었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1: 이거 뭐 얼씨구 절씨구 그런
2: 네,
1: 것처럼요?
2: 그래서 중국어로 조금씩 알려드리면 네. 이렇게 따라하시고 그다음에 오. 중간에 또 눈치껏 잘 나와주시더라고요.
1: 너무 감동이겠네요. For Jeduk, he recently was performing in China and was teaching them about those emotional kind of additives to the song that we heard earlier and that I was curious about, right? And for foreigners, that can be very difficult, but they did it, they followed it well, and they even decided themselves where exactly they had to put them in. And then finally as well, 재혁 씨는?
4: 저는 이제 작년에 네. 카자흐스탄에 이제 문화 교류로 갔었는데요. 네. 이제 거기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아리랑 같은 그런 전통 민요가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국악 성악곡 하시는 분들이 같이 불렀고 네. 이제 판소리 중에 심청가 네. 이제 슬픈 정서를 담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못 알아들으셔도 공감이 가고 그리고 자기 나라의 노래를 이제 한국의 전통 발성으로 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웠다. 와. 앞으로도 이런 교류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네. 아 내가 이제 한국 음악을 하면서 이제 해외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야겠다 했는데 이렇게 네. 찾으셔가지고 매우 감사드립니다.
1: 아 저희가 감사하죠. All the listeners from across the world, Jaehyuk saying that after going last year to Kazakhstan and performing there, doing things like arirang and then their version as well in this kind of cultural exchange, doing also Simchonga, which we've talked about being a very sad story, but there was a lot of empathy there from the foreign audience as well. We are going to unfortunately have to hear our final song and say goodbye at the same time because we don't want to miss any of it or cut any of it off.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끝까지 풀로 듣고 싶으니까 빨리 인사해. 나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3: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1: 네, 다음에 또 부를게요. So our final song we're going to hear from our three gentlemen in the studio is 뱃노래 and 차진 뱃노래. 뱃노래 literally meaning like boat songs, right? So we'll get that vibe and we'll be back tomorrow at 9 a.m. KST.

0: It's time for All About, where we explore all kinds of knowledge. Now, today's guest is back to answer all those why questions that come up as we learn more about Korean. Joining us again is Professor Hwang Sun-yeop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s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Welcome back, Professor 교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서울대 국문과에서 한국어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황선엽입니다. 다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0: All right, so that's Professor Hwang Sun-yeop, who teaches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in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of SNU, and he's happy to be back here with us on Culture Crunch. Well, last week, Professor, we talked about Korean around the world, how Hangul works, pronunciation, and many more. For those who missed last week, what's one thing you'd like to tell them to remember the most? 우리 지난주에는 세계 속 한국어부터 한글의 원리, 또 발음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난주 방송을 못 본 분들을 위해서 가장 기억해두면 좋을 내용을 하나 짚어주신다면요?
1: 예. 한국인들은 한국어를 적기 위해서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외국분들도 한글에 대해서 좀 아시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So Koreans use Hangul, the writing system, to write the Korean language. And foreigners know about it if they're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too.
1: 예. 이 한글은 한국어를 적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0: 네.
1: 세상에 유례가 없이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0: So Hangul, of course, was created to express the Korean language, write it down, but it was never created in the world before. It's very unique, unprecedented, and it has quite a huge significance and is very scientific.
1: 예,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한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이렇게 원합니다.
0: 좋습니다. So Professor Hwang said, if you're interested in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do give more interest in the Hangul, the writing system as well, is what he wishes. All right, Professor, you told us that this week we'd explore the history and culture hidden in the Korean language. Can everyday words really tell us how people lived in the past? 교수님, 이번 주에는 한국어 속에 녹아있는 역사 그리고 문화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예고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평소 쓰는 단어들을 보면 정말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 수 있는 건가요?
1: 예. 단어라는 것은 네. 일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만들어져서 쓰여왔죠.
0: 그렇죠. So words, they weren't like created right now in this instant,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y were used over time since the past times.
1: 네, 그러다 보니까 단어 속에는 자연스럽게 네. 사회와 문화의 변천 과정들이 녹아들어가게 됩니다.
0: So very naturally, the change of society and culture is embedded and reflected within the words that we use.
1: 즉, 모든 단어들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네.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단어들은 근데 그런 특징들이 더 잘 드러나는 것들이 있죠.
0: So basically, most words have history and special meaning behind them, but some words tend to show that even more explicitly. All right.
1: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0: 아, 너무 궁금하고 재밌을 것 같네요. So I'm really curious, and I think it's going to be a lot more interesting again today. Well, let's start with the tastiest Korean of all then. Stories behind K-food that you meet often today through K-content. 그럼 오늘은 가장 맛있는 한국어부터 배워볼까 하는데요. K-콘텐츠에서도 자주 만나게 되는 우리 K-푸드 속의 네. 한국어 이야기부터 알아보시죠, 교수님. 네. Korean food in K-content is drawing a lot of attention overseas. For example, there's 약과. Right? It appears in K-pop Demon Hunters as well. But Koreans also say, oh, that's 약과, you know, as an expression to mean something is no big deal. Is that 약과 the same, I guess, traditional snack that we know of? 요즘 K-콘텐츠 속 익숙한 음식이 해외 팬들의 호기심을 끌고 있잖아요. K-pop 데몬 헌터스에도 여러 한국 음식이 나오긴 네. 하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약과예요, 네. 교수님. 근데 한국에서는 우리 뭔가 쉬운 일을 두고 아이, 그 정도는 약과지라는 네. 표현 쓰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약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과 약과가 맞나요?
1: 예. 요새는 한류 바람을 타고 네. 외국분들도 한과 한국 과자들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한국 과자의 대표가 약과라고 할 수 있죠.
0: 그렇죠. So these days, many foreigners, because of the spread of K-content, they're getting to know more about Korean snacks, and one of them is 약과.
1: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약과가 과자의 이름으로만이 아니라 네. 아주 별것 아닌 하찮은 일을 얘기할 때 그건 약과지와 같은 표현도 쓰이죠.
0: 그렇죠. But other than the Korean traditional snack, 약과, we also use it in this expression like 아, 그 정도는 약과지 to say something is trivial, not a big deal.
1: 근데 이 두 단어가 네. 같은 말에서 출발했다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But although they sound the same, not many people know that that expression we use, that 약과, actually comes from that traditional snack we have.
1: 예, 그럼 왜 과자 이름이 네. 별것 아닌 것을 뜻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0: 네, 네, 너무 궁금해요. So he's going to explain to us why this 약과 came to be used as something that means something is not a big deal.
1: 예, 예전에는 약과가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0: 네. Oh, so in the past, 약과, you couldn't have it easily amongst ordinary people.
1: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선물로도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집안에서는 네. 이 선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하. 특히 귀족 가문 같은 더 그렇겠죠.
0: Oh, so 약과 was often given as presents or gifts to other people. And people who are rich or noble families, they used to receive a lot of gifts of 약과.
1: 예, 그러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귀하다고 이걸 줬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이거 약과네? 에이, 또 약과야? 이런 표현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예. Oh, okay. So the person who's giving this as a gift, they would think it's special. But from the receiving end, from the recipient's perspective, if they receive too much of the 약과, they would think, oh, it's 약과 again. 아, 또 약과지, 약과네?
1: 예. 그래서 이제 과자를 뜻하던 약과가 네. 이제 별것 아닌 것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0: 아, so that is how 약과 that traditionally means Korean traditional snack became used as this expression to mean no big deal. You know, it's the same old or no big deal.
1: 그런데 약과에는 더 재밌는 의미가 있었어요, 사실은.
0: 그런가요?
1: 약과의 약이 무엇일까요? 약은 꿀이란 뜻입니다.
0: Oh, so there's an even more interesting meaning behind 약과. So the 약 in 약과 in fact means honey.
1: 네, 그래서 약과라는 건 꿀이 들어간 과자란 뜻이에요.
0: So it means 약과 means 과자 or snack with honey inside it.
1: 근데 이런 사실 약이 꿀을 뜻한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0: 그러게요, 저도 몰랐어요.
1: 근데 이거는 조선시대의 유명한 네. 학자였던 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네. 자신의 책에서 분명히 네. 밝혀놨어요.
0: So not even Koreans know that the 약 in 약과 mean honey, but 정약용, one of the scholars in Korea in the past times, wrote this in one of his books that 약과's 약 in fact means honey.
1: 네. 그래서 약이 꿀의 의미로 쓰이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주었는데요.
0: 네.
1: 약밥이라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0: 알죠.
1: 예, 약식, 네. 약밥이라는 네네. 게 있는데요. 요새는 여기다 설탕을 넣습니다만 네. 예전에는 설탕이 없었기 때문에 네. 꿀을 넣었어요. 그래서 꿀을 넣은 밥이란 뜻입니다.
0: 아, so there's another word that means another food in Korean. It's 약밥. 밥 is rice. So 약밥 is actually rice that has honey inside.
1: 예. 그래서 옛날엔 음식에 간을 하려면 네. 달게 하기 위해서는 꿀을 넣고 짜게 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넣었어요.
0: 네.
1: 소금은 염이라고 하거든요, 한자로.
0: 네, 네.
1: 그래서 약과 염이 합쳐져 양념이 됩니다.
0: 아,
1: 그래서 오늘날니까 네. 어떤 음식을 할 때 간을 네, 네. 맞추게 넣는 것을 양념, 물론 이응을 쓰지만 네. 발음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고 옛날 네, 네. 약과 염, 즉 꿀과 소금이었던 것이죠.
0: So you use something sweet like honey to give that sweet taste when you cook, right? And that is represented with the word 약, which means honey, and 염. Is what means salt. And in order to give that savoriness and saltiness inside food, you add salt, right? And so seasoning in Korean is 양념. So it's a mix of that 약, that means honey, and 염, that means salt. Of course, today we use it as 양념 with the final consonant as an 이응 instead of the 기역. But still, that's how it evolved into 양념 of today. That means seasoning.
1: 예. 오. 요새도 맛있는 음식 하면 단짠으로 대표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 네. 옛날에도 단짠이 그
0: 양념이었던
1: 기본 양념이었던 것이죠.
0: Okay. So these days, you know how we use 단짠 a lot to mean sweet and salty, right? So even in the past, that 양념 was all about sweet and salty.
1: 예. 그러니까 양념이란 말에 이런 뜻이 있다는 걸 네. 한국 사람들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0: 그러게요. 예. 아,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예. 한국인들도 예. 재밌어할 이런 내용인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예. Alright, not only foreigners, you crunchers, but many Koreans don't know of this funny, fun story behind 양념. So it's pretty interesting, I think. Alright, well, looking forward to many more stories that we'll share here today on All About. Then. Moving on, is there any other expression with a similar meaning, perhaps? 그러면 이렇게 쓰는 뭐 약과지 말고도 비슷한 뜻으로 쓰는 표현이 또 있을까요, 교수님?
1: 예, 약과를 예전만큼은 많이 먹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과가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음식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친숙한 것으로 바꿔가는데요.
0: 네네.
1: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약과지 대신에 꺼미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네요. So 약과, we used to eat it a lot in the old times, in the past, but we don't eat it too often these days, maybe sometimes in traditional holidays, but we changed this expression with a food that we are more familiar with, which is gum. And in Korean, we would say, 아, 그건 꺼미지, oh, that's easy as gum. Like, that's just a piece of gum. You know, you would say this in English, as it's easy as a piece of cake, right? It's something like that.
1: 아마도 출발점은 네. 그러니까 싼 것을 의미할 때 껌값이란 말을 썼거든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껌이 약한 것, 싼 것의 의미를 가지게 됐고 네. 그냥 별것 아닌 것의 의미로 나간 것 같습니다.
0: 아, so in the past, because gum was usually very cheap, they used to use this as an expression to say something is easy or trivial, not a big deal, because of the cheapness of gum. Okay, 요즘은 근데 껌값도 비싸더라고요. 천 원 이상이던데요. all right. Well, although gum is not that cheap these days, that's how we use it. 그건 껌이지, okay? To mean it's easy as pie or easy as piece of cake. Well, 약과, gum, and even, I guess, porridge too, cold porridge. 뭐 식은 죽 먹기도 예전에 많이 쓰던 yeah. 표현이고요. They're all foods. Why do many Korean expressions, I guess, use food as metaphors? 다 음식 들이잖아요. 근데 예. 교수님 약과도 그렇고 껌도 그렇고 뭐 식은 죽도 그렇고 어떻게 음식에 빗대는 이런 표현들이 생겨나는 거죠?
1: 예.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친숙한 것을 사용해서 비유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0: 네.
1: 사람에게 친숙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음식은 우리가 매일 먹는 것들이니까
0: 맞아요.
1: 대단히 친숙해서 그래서 음식에 비유한 표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So when you try to use metaphoric expressions, you tend to find it in things that are familiar to you. You know, everyday life, familiar words. And food is what we have every day. We're really familiar with many different foods. That is why we reflect it into the expressions and the language that we use every day as well. Hmm. Okay. Well, since we're talking about K desserts, snacks right now, what's your personal favorite, I wonder? Do you have a favorite traditional Korean snack, Professor? 이제 K 디저트 얘기가 나온 김에 교수님의 최애 디저트도 궁금한데요.
1: Yeah.
0: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한국의 뭐 전통 간식 있으실까요?
1: 예. Yeah.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간식은요.
0: 네.
1: 수정과라는 것인데요. 혹시 수정과 드셔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0: 그럼요. 예. 먹어봤습니다. 네네. So his favorite snack would be 수정과, which is a Korean cinnamon ginger punch sweet drink. 네.
1: 근데 요새 수정과에는 곶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전 수정과에는 네네. 곶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0: Oh wow. So the 수정과 that we have these days, the one that I've even tried, doesn't have an actual fruit inside, but the punch that he used to have in the past used to have that dried persimmon, a whole dried persimmon inside the drink, 수정과.
1: 예. 근데 그거는 말을 살펴봐도 알 수 있는데요.
0: 네.
1: 수정과 할 때 과라는 것이 네. 과일이란 뜻입니다.
0: So when you look at that word 수정과, the 과 means fruit.
1: 예. 설탕이나 소금에 조려서 만든 과일을 네. 정과라고 하는데요.
0: 네네.
1: 정과가 들어가 있는 음료란 뜻인 거죠.
0: Okay, so 정과 is of 수정과 actually means fruit that was cinnamonized, caramelized. So you put that sort of fruit, any type of it, inside 수정과. And 수 means water.
1: 예. 네. 그러니까 정과가 들어간 물인데 네. 오늘날은 정과는 빼고 물만 팔면서 네. 수정과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이름과 그 사물이 잘 맞지 않게 변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0: 그렇네요. So the word 수정과, like I said, means 정과 that's inside 수. So caramelized fruit inside water to make a punch. But these days, it's easier to sell that punch without an actual fruit inside, right? So it sort of changed into just the punch without anything inside. And the meaning of that word 수정과 changed today.
1: 물론 시간이 흘러가면서 단어의 의미가 변화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네. 그렇지만 수정과에 원래 정과가 들어간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0: 그러게요. 네. So it's only natural for language to change over time to reflect society. But it's good to know that 수정과 actually means fruit punch with the actual fruit inside the drink. Oh, okay. Well, some food names, on the other hand, I guess can be pretty puzzling, you know. Take 떡갈비, for example. It's called 떡갈비, right? It has the 떡 inside the word, but it doesn't have the 떡 inside the actual food. So where does 떡 from 떡갈비 come from? 반대로 음식만 봐서는 왜 이런 이름인지 알쏭달쏭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떡갈비인데 이름은 떡갈비인데 사실 음식 안에는 떡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떡갈비의 떡은 어디서 나온 거죠?
1: 예. 갈비라는 것은 네. 사실은 어떤 고기의 부위 이름이에요.
0: 그쵸.
1: 옆구리 살 얘기하는 것인데요. 네, 또 소나 돼지에.
0: 네, 네. So 갈비 of 떡갈비 is actually a type of meat. It's either the side of the pork or beef.
1: 예. 그런데 갈비가 맛있긴 한데요. 먹기가 불편하게 뼈가 붙어 있어서 먹기는 불편합니다.
0: 그렇죠. 네. But because it's stuck next to the rib usually, it's hard to eat although it's really delicious.
1: 예. 그래서 이것을 먹기 편하게 하려고 네. 살만 발라내서 그러니까 햄버거 스테이크처럼 네. 이렇게 뭉쳐서 음식을 만들게 됐어요.
0: 아.
1: 근데 그 모양이 떡처럼 생겼습니다.
0: 아. So you took out just the meat part without the bone and made it into sort of like a patty, you know? And that looks like a 떡.
1: 예. 그러다 보니까 떡 모양으로 생긴 갈비다 해서 떡갈비라고 네. 부르게 된 것이죠.
0: 아, so that is why the name is 떡갈비 because that pork or meat or beef, whatever meat, was minced or kneaded to look like 떡.
1: 예. 그런데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0: 네.
1: 떡갈비인데 왜 떡이 없지?
0: 네.
1: 그래서 요새는 어떤 음식점에 가면 떡갈비 속에 작은 하얀 떡을 넣어놓는 경우들이
0: 그러니까요.
1: 있습니다.
0: 예. 네, 그래서 그 생각도 들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넣어놓은 떡이군요. 아, okay. So not many people know why 떡갈비 is called 떡갈비, even though there's no 떡 inside it. For those who are confused, some restaurants they actually serve this 떡갈비 with minced meat and bits of 떡 inside it as well. And I've tried some of them too.
1: 예.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가 바뀔 때 이렇게 네. 사람들이 이 단어 이런 뜻이겠지라고 생각해서 바꾸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0: 아, 반대로. 예. 네. So sometimes people change the actual thing that the word represents depending on how people understand the meaning of it. All right? And that changes over time.
1: 예. 비슷한 사례로 감자탕도 있어요.
0: 네. 네, 네.
1: 요새 뭐 K푸드의 열풍을 타고
0: 네.
1: 감자탕이 세계인들이 선호하는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0: 맞아요. So 감자탕 is another example. Thanks to K-content and the spread of K-culture, it became one of foreigners' favorite dishes as well.
1: 근데 감자탕의 감자도 사실 포테이토의 감자가 아니라요.
0: 네.
1: 사실은 돼지 뼈의 일부분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말입니다.
0: 그런가요? 예. So 감자탕, in fact, the 감자 usually means potato in Korean, but the food 감자탕, the 감자 there, doesn't mean that potato that we know of, but it actually means part of a pork, like part of, it's a type of meat.
1: 예, 그래서 감자뼈를 넣어서 끓인 탕이란 뜻이죠.
0: 아.
1: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감자탕의 감자가 우리가 아는 감자라고 오해를 하게 돼서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먹던 감자탕에는 감자가 안 들어갔었어요.
0: 아, 그렇군.
1: 근데 요새는 감자가 들어갑니다.
0: 저는 그래서 감자도 들어가니까 감자를 많이 넣어서 감자탕인 줄 알았어요. All right. So these days, 감자탕 also has potato inside. But what Professor Huang used to eat when he was younger, when he was a child, 감자탕 didn't have potatoes in it, but just the 감자, which is the part of pork that we just explained.
1: Oh, 요새도 전국에 있는 감자탕 집을 다녀보시면 감자를 안 넣는 감자탕이 있습니다.
0: 있긴 하군요. 네. So sometimes some 감자탕 restaurants they don't add the actual potato inside. They actually just have that beef, I mean pork part and the rib part that 감자 actually means.
1: 그리고 감자탕을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 감자가 주재료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저도 왜 그러지? 왜 감자탕이지? 싶었는데 그 부위를 부르는 예. 말이었군요. All right. Yeah, and if you take a look at 감자탕, I mean, I'm sure. You

0: Books, Power, and Walls by Jeonnabi. Crunchers, by the way, did you know that Jeonnabi is an old Korean expression for monkeys? All right, well, before we continue the conversation with Professor Hwang, Arirang Radio is conducting a survey with Gallup Korea to hear your opinion about Arirang Radio. So do join our survey through our arirangradio.com. They have a survey on the banner, online survey, so do join that. And if you're living on Jeju-do Island or on Jeju-do Island, traveling there, you might meet our researcher on the street as well. Your participation will be of great support and help, so do join us. Thank you very much. And we're back with Professor Hwang Seon-yeop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talking about the Korean language inside and out. Now, Korean, the more you know it, the more puzzling it gets. And in fact, there are many Korean expressions that are difficult to translate perfectly into English. And two words that fascinate and confuse many Korean learners are 정 and 눈치. Even translations don't fully capture the nuance. So, how can you explain it, Professor?
1: 한국어를 배우다 보면요, 교수님, 다른 언어로 딱 옮기기 어려운 표현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이 가장 신기하면서도 또 어려워하는 게 정 그리고 눈치인 것 같아요. 번역해도 그 미묘한 뉘앙스가 잘 담기지 않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2: 예. 한국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언어들은 자신만의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말로 옮기기 어려운 단어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0: 네. So it's not just with the Korean language, but any other language. Because they reflect their own society and culture, it could be quite difficult to translate into another language.
2: 한국어 배우는 외국인들이 어려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정, 뭐 또는 눈치 이런 단어들인데요.
0: 네.
2: 이런 단어들이 쓰이는 어떤 문장이나 맥락들을 보면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도 어렵고 번역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맞아요. So the two words that I just mentioned, 정 and 눈치, they are used in different contexts to mean sometimes different things. So it's difficult to understand them fully as a foreigner.
2: 예, 특히 이렇게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0: 네.
2: 그래서 뭐 영어도 마찬가지고 한국어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말로 옮기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0: 맞아요. And it's especially so for words that express emotions and feelings like 정 as well. And for those of you who don't know 정 and 눈치, by the way, 정, I guess it could mean differently in different contexts, but it means that feeling of affection and love, wanting to give everything that you have. It's that warmth that people show. And 눈치, I guess, would be like reading the room, you know, being conscious of other people. But depending on the context, it could mean differently, different. All right. Well, one question Korean learners often ask is, why is 1 o'clock 1시 but 1 minute 1분? And most Koreans never think about it. But I guess foreigners, when they're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this seems quite absurd. Why do we use two different, I guess, number systems?
1: 외국인 학습자들이 제일 많이 따지는 질문 1위가 있대요, 교수님.
2: 네.
1: 1시, 우리 시간 나타내는 1시는 네. 1시인데 왜 1분은 1분이냐고요. 네. 한 분이 아니고.
2: 네.
1: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이니까. 네. 왜 그런 거죠?
2: 네. 그건 한국어 수사체계가 둘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0: 그렇죠. 네네. 네. So this is because we have two different number systems in the Korean language.
2: 네. 1, 2, 3, 4와 같은 한자어 체계랑요.
0: 네.
2: 한두 세네, 하나 둘 셋넷과 같은 고유어 체계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0: So we have the 1, 2, 3, 4, which comes from the 한자 or the Chinese character, and we have the 하나 둘 셋, which comes from the natural native Korean language.
2: 예, 대개는 고유어에는 고유어 수사가 결합하고 한자어에는 한자어 수사가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0: 네.
2: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서. 사실 대단히 불규칙적입니다.
0: 아, okay. So it's quite irregular. Mostly you would use the, I guess, 한자 words with the 한자 words, like 한자 numbers with 한자 words, and Korean native words with the Korean native numbers with Korean native words. But it's irregular, and there are exceptions when it comes to this rule and guideline.
2: 가령 한 해를 뜻하는 년과 해가 있는데요. 연은 네. 한자어라서 1년, 2년, 3년과 같이 되고요. 네. 해는 고유어라서 한 해, 두 해, 세 해와 같이 되죠.
0: So for example, when we count the year, 년, that means year, is a 한자. It comes from the Chinese character. So we would use it with the 한자 number. 1, 2, 3. So 1년, 2년, 3년. But when we use 해, which is the native Korean expression for counting years, you would use the native Korean numbers 한, 두, 셋. Like 한 해, 두 해, like this.
2: 그런데 시는 한자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1시, 2시, 3시와 같이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1시, 2시, 3시로 말하니까 또 이건 예외가 되는 거죠.
0: 그렇네요. 그냥 외워야 되는 예외인 거죠? 그럼 그렇죠. 교수님. 오, 오케이. 예. But with the time, you ask, people often ask, why is 1 o'clock like not 1시 and 1시? Because 시 is also a 한자 letter. So it must be used with the 한자 number, right? But it's not. It's used with the native Korean number. But this is just an irregular, exceptional sort of word, which you have to just remember as a learner.
2: 예. 가령 오후 3시 같은 경우는 네. 3시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이걸 숫자로 15라고 쓸 수 있잖아요.
0: 네.
2: 그때는 15시가 아니고
0: 15시?
2: 15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라도 12까지는 12시고 그 13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또 한자를 쓰죠.
0: 그렇네요. 예. 생각도 못 해봤어요. So even with like 12시, which means 12 o'clock, once it becomes 1 o'clock, and you use 13, you know, 13 afterwards, you wouldn't say 13시, 13시, but 그렇죠? 12시, 13시가 아니고
2: 그렇죠. 오후, 13시. 한, 예, 13시. 예. 예.
0: So it's not 13시, but it's 13시. So there are exceptions like this, where you change the yeah. number system from using it as the 한자 number and the native Korean number.
2: Yeah. 들으시는 분들이 복잡하실 텐데요. 네. 결국은 다 외우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규칙성이 있진 않습니다.
0: 그렇네요. Yeah. 특히 이 한, 그 숫자가, yeah. 그죠? Yeah. So with this number system, there are quite a lot of exceptions when you're counting the time, whether it be the hour, minute, or year, or even the month. So you have to just memorize it. Yeah. And I know it could be quite tricky and complicated, but yeah, if you're a learner and if you want to use it properly, then you gotta just remember it and memorize it.
2: 가령 분 같은 것도 그런데요. 네. 시간을 나타내는 분일 땐 1분, 2분, 3분인데 네. 사람을 나타낼 땐 한 분, 두 분, 세 분이 되죠.
0: 아, 그렇죠. 네.
2: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의미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달라지니까 어렵습니다.
0: 아. And we even use 분 to count people as well. But it's also used to count minutes, right? When it's minutes, you would say 1분, 2분. But when you're counting people, you have to say 한 분, 두 분. So it's quite difficult once again. Whatever you're counting, even though it's the same counting word, you have to use different numbers in front of it. Oh, all right. Even I'm a little confused right now. Well, you know what? Foreigners sometimes feel disappointed when a Korean says, let's grab a meal sometime, you know, but never actually makes plans because in Korean, we use that as a friendly greeting. But how did asking about food or meals become such a common social expression like this?
1: 교수님,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서운해하는 게 밥 한번 먹자 말해놓고 실제로는 먹지 않는 거래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이걸 안부 인사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끼니를 묻는 말이 이렇게 인사말이 된 거죠?
2: 예전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네.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0: 네.
2: 그러다 보니까 인사말로 뭐 진지 드셨습니까? 아. 이런 말을 많이 썼었어요.
0: 네, 네.
2: 그래서 요새는 뭐 아침에 뵀을 때 영어식으로 굿모닝 하기도 하지만 네. 뭐 진지 드셨으면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인사말이었던 것이죠.
0: 아, I see. So in the past, it used to be an agricultural society, right? So having your everyday meal was really important. And so people would ask, oh, did you have your meal? But these days, we don't use that expression 진지, which also means meal. It's a polite way of saying it. But these days, we say just 밥 먹었어 or 식사하셨어요, right?
2: Yeah.
0: Oh, okay. But it became a social expression and a greeting because of our past society.
2: 예전에 인사말로 그러면 이제 진지 드셨어요 또는 밥 먹었니라고 물었을 때 실제로 안 먹었어도 그냥 네. 인사말로 예 하고 말지 그걸 안 먹었어요 그러면 밥을 달란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1: 아 맞아요. So because it was used as a friendly greeting, even though people ask you, oh, did you have your meal, breakfast, lunch, whatnot, even though you didn't have it, you would just say yes because you know it's just a way of saying hello.
2: 이렇게 인사말은 원래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그냥 관용적으로 굳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 And these greeting expressions, regardless of the actual meaning, they are just used like that without the actual meaning involved.
2: 예, 그래서 밥 한번 먹자라는 표현도 헤어지기 아쉬울 때 다시 보자라는 그냥 관용적인 말투로 굳어진 것이죠.
1: 아, 오케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인사말이다. 예. So 서운할 필요 없다. 예. All right. So 밥 한번 먹자 or let's get a meal sometimes. It's a way of saying goodbye when you don't want to really leave. You had a good time, but you want to tell them, you know what? Let's meet again sometime next time. And in Korean, you would say, let's have a meal together. So there's no need to be upset about it when they're not making actual meal plans with you, all right?
2: 근데 이런 한국의 문화나 전통을 모르는 사람은 오해할 수밖에 없겠죠.
1: 그러게요. So if you don't know the tradition, the culture, the custom, and the story behind these sort of expressions, then of course you might misunderstand and think, oh, they're not keeping their promise, whatnot, and feel upset.
2: 이런 한국의 문화와 전통이 반영된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상대방의 나이를 묻습니다.
1: 그렇죠. So there's another funny custom that we have when it comes to the Korean language. We ask people's ages even though we're meeting them for the first time.
2: 예, 그건 왜 그러냐면 한국어의 높임법이 있어서 네. 상대방의 나이를 알아야 내가 말할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1: So that's because we have honorifics in the Korean language, right? So you have to know the age of the other person you're talking to for your talk to be more comfortable.
2: 예, 근데 이런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은 특히 외국에서 나이를 묻는 경우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1: 맞아요.
2: 굉장히 당황스럽게 되죠.
1: 네, 실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네. So this culture is only common in Korea. So foreigners, they might sometimes feel taken aback when they ask you your age. But this is because we have the honorifics in the Korean language. And that is why we want to ask the person to be polite and not to make mistakes as they're talking.
2: 네, 예,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는 네. 외국인 만나서 나이 묻지 말라고 가르치긴 하지만 네. 아직도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은 묻는 분들이 있는데 네. 혹시 나이 묻는 질문을 받으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 Okay. So these days we teach ourselves not to ask the age of foreigners when they meet one. But if you do get that question, oh, how old are you? Then don't be too taken aback. It's just part of our culture. It comes from that language difference because we use honorifics. All right, well, Korean also has, I guess, an incredibly detailed system of titles and forms of address from 오빠, 언니, 선배, 형, or, and even 누나. Why did Korean develop so many different ways to address other people like this?
0: 이렇게 존댓말이 있는 것처럼 호칭도 참 많잖아요. 뭐 K-pop 팬들이면 모두 아는 오빠, 네. 언니, 뭐 선배, 형, 누나 정말 다양한데 이렇게 호칭 문화가 다양하게 발달한 이유가 궁금해요, 교수님.
2: 예. 아까 말씀드린 거와 비슷하게 네. 사실 한국어 높임법이 발달해 있다는 문제와 연관돼 있습니다.
1: 그렇겠죠. 예. It's also related to the fact that the Korean language uses honorifics.
2: 영어도 예전에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호칭들이 쓰였는데 네. 근대화되면서 네. 그냥 이름을 부르는 쪽으로 바뀌어갔습니다.
1: And even with the English language, in the past, you had ways to address other people. You wouldn't call their names. But as the times changed, and in modern society, people just call each other's name. That became a norm.
2: 그래서 친구는 물론이거니와 선생님도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죠.
1: 맞아요. 예. So even your friends, but even your teachers, you would just call their names in English.
2: 근데 한국에서는 절대로 상하관계가 있을 때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2: 그러니까 다양한 호칭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1: 아, 예. 맞아요. So you can't call your teacher's name in Korean because we use that honorific. And that is why we need ways to address them. And this is why we have so many different ways to address people.
2: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또는 나와의 관계라든지 네. 이런 걸 가지고 이 호칭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1: 아. So you choose or select the way of addressing that person depending on their job and the relationship with you and the age difference as well.
2: 예, 즉 한국어의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1: All right. So the ways to address people comes from the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language. All right. This is very interesting. Now, despite all these challenges, though, why do you think Korean is still worth learning?
0: 이렇게 복잡하고 또 예외도 많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인들이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교수님?
2: 글쎄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뭐 한국 문화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다 보니까 한국어도 알고 싶고 그래서 배우는 것이니까 배워야 한다기보다는 네. 배우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1: 아. So Professor Huang said, it's not something you have to learn, but because so many people worldwide today are very interested in the Korean culture, right? So it's only natural for them to become interested in the language as well to better understand the culture. It's not so much of a must, but it's just natural. And you, I guess, naturally face and learn Korean if you're interested in the culture. All right, and I guess...
0: 네, 더 말씀하시겠어요?
2: 농담을 한마디 하자면 네네. 너무 쉬운 것은 재미가 없죠. 그래서 네. 어려운 만큼 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1: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So if it's too easy, you might not find it too interesting. But it has to be a little bit difficult and tricky for you for it to be more challenging and fun. And that's the same with the Korean language too. All right, well, for crunchers learning Korean, Professor, what's one tip that can make someone sound like they really know how to use the language then?
0: 그럼 한국어를 쓰고 배우는 외국인들을 위해서요. 이것 하나 알면 한국어 좀 쓴다라고 할 수 있는 교수님만의 팁이 있을까요?
2: 예, 우리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0: 그쵸.
2: 그래서 요 표현을 잘 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 잘하시네요. 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네. 한국어 말의 결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결이라는 거 말결이라는 거 뭐냐면 뉘앙스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네, 네. 그 어감 차이를 알면 한국어를 아주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 어감. 예. 그렇죠. So in Korean, we have an expression that says 아 and 어 are different, meaning there's a very subtle nuance difference in the language. So as a Korean learner, if you know the difference between the very subtle and detailed nuance of the language, then it will make you seem as though you know the language really well. So if someone tells you, oh, you're really good at Korean, then you can say, oh, I'm learning the nuance, the detailed nuance behind the language, then you will seem like a perfect Korean speaker. All right.
0: 아, 교수님, 벌써 오늘 방송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할 얘기가 훨씬 더 많았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 2주 동안 크런처들과 한국어의 안과 박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1: We have to wrap up, but do you have any other last word for our crunchers? 네.
2: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누구나 한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겠지만 네. 그래도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이 방송도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 Wow, thank you so much. So Professor Huang said, of course, if you're a listener and viewer of this program, you would be interested in the Korean culture and the language, but also do pay more attention and give a lot of support and interest to the Hangul, the writing system as well, and do enjoy and continue to watch this program. All right, well, last week we looked at Korean around the world. Today we explore the history and the everyday life hidden inside the language. I hope you found that interesting. Now that we know the stories behind these words, even familiar expressions, I guess, may sound a little different to you and more interesting too. Well, with that, we'll have to say goodbye with our last song. It's 달팽이, The Snail by Panic.
0: 교수님, 같이 인사할까요?
1: Keep crunching!

0: It is a chance to meet the stars that shine bright in the sky with our Twinkle My Star. And they are back in the studio because we've missed them so much. Doozy's here on the SEO!
1: 안녕하세요!
0: 자, 인사!
2: 네, 저희 두지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1: 위치! 안녕하세요, 주지입니다!
0: 자,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지에서 드럼이랑 리더를 맡고 있는 범준입니다.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투지에서 DJ를 하고 있는 준훈이라고 합니다.
5: 안녕하세요. 투지 보컬 호진입니다.
6: 안녕하세요. 투지 기타리스트 노아입니다.
7: 안녕하세요. 투지의 베이스 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이걸 목소리 깔았다 지금.
0: 안 그래도 지금 정현 씨 목소리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8: 말씀을
0: 했어요.
8: 아니요만
0: So 정현 deepened his voice really low and his members started teasing him about it and I was like, yeah, I was about to tease him about it too. So it's been forever since we've seen them. 우리 1월 달에 보고 못 봤대요.
8: 아,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불러주신 것 같아요.
3: 빠르다.
0: 아니, 멤버분들이 한국에 없었어요. 솔직히 우리 멤버분들이 지금 올해 엄청 바빴잖아요. 그쵸, 사실 그쵸. 우리 1월 달에 얘기를 했을 때도 이제 투어 얘기가 좀 있긴 했었었는데 네. 그 사이에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막 많은 일들이 있어서 오늘도 이제 그 얘기도 할 건데 네. 아시죠? 오랜만에 오시기는 하셨지만 20초 타이머 있어요.
8: 아, 20초.
0: 네, 그래서 정현 씨부터 할 건데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지.
8: 좋습니다.
0: 뭐 좀 독특하게 하셔도 돼요. 애교스럽게 하셔도 되고 와. TMI 같은 거 하셔도 되고
8: 네네네.
0: 뭐 오늘 내 어필해도 되고
8: 아, 오케이, 오케이. 네,
0: 아무거나 아, 하시면 오케이. 돼요.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목소리 마음껏 멋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8: 네.
0: So we have Jonghyun is gonna start us off. We're gonna see if we can get to the end in 20 seconds or if it's gonna stop midway. They're gonna say stuff about themselves in whatever way they want to. So you ready?
8: Yep.
0: All right, let's go.
3: Let's go.
9: Yo, hi guys. It's been a while. We're back with our 9 EP. It's called Vector. So let's have fun today.
0: Oh.
8: Woo. No.
3: 아니 좀 더 길게 해줘야지.
5: 아. 감사합니다. 저는 호진이고요. 네, 많이 저만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4: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구운 계란 3개 먹고 왔습니다.
3: 네, 네 여러분.
8: 아, 이 자리가 아, 사람을 네. 만드는 게 있어.
3: 아, 이 자리가 좀 그렇네.
8: 네, 맞아.
5: 당하는 자리야.
8: 저게 재밌어 보여 저 자리가.
0: 오케이, okay, so 범준 was set up because that seat seems to be not so lucky when it comes to the members. But yeah, when it comes to the recent comeback, it seems that all we need to do is have all eyes for Hujin if we needed to. Juno says that he had 3 baked eggs this morning, so that was the TMI of the day. 범준 씨 무슨 얘기 하고 싶었어요?
3: 사실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0: Okay, so I was like, what were you going to say? He's like, I wasn't thinking of anything, to be honest. So we're going to jump into our keywords for today. And because Dua decided to just not say anything, I'm going to throw it to him. 우리 두아 씨는 아무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키워드 하나, 첫 번째 키워드 골라주세요. Crush Love, 2D 사건 파일, or 사용 설명서. 어떤 거 할까요?
6: 사용 설명서.
0: Ooh, user manual. Okay, so for the manual, I need to know, and I feel that the fans will like to know this as well, how can we genuinely get to know the members? 멤버분들은 좀 친해지고 싶으면 팬분들도 이걸 좀 궁금해할 것 같긴 한데 멤버분들이랑 이제 정말 그냥 아티스트가 아닌
8: 네.
0: 정말 사람으로서 친해지고 싶으면 어떤 얘기하면 돼요? 뭐 음식 얘기, 음악 얘기, 뭐 스포츠 뭐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 멤버분들이 좀 재미를 좀 느끼고 좀 대화에 참여를 하고 그러시나요?
8: 다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0: What's it? What is it? 정현, what is it?
8: 일단은 일단 키워드부터 얘기하면은 범준 형 일단 게임.
0: 오케이. 범준 what kind of game?
3: 저는 이제 그 리그 오브 레전드나
0: okay. okay, so he's a LOL fan. So if you jump into that, you can get on his good side. 또!
8: 그리고 준환 형은 drinking.
0: 아하!
8: 네.
3: And the UFC.
8: 아, UFC도
0: okay,
8: 있어.
0: Okay, so UFC and drinking. 뭐 소주 얘기를 해야 돼요? 와인 얘기를 해야 돼요? 위스키 얘기해야 돼요? 뭐세요? 어때요? 뭐
8: 같이 마셔주면 될 것 같아요.
0: 아, 그냥...
8: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0: 그냥 같이 마시기만 하면 돼요?
4: 아, 네, 뭐, 네,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요?
4: 원래 제가 말이 별로 없어가지고.
0: 네. 그래도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좀 말이.
3: 말이 제일 많아져요. 그러면.
0: 아하. 네. Okay, so Chunan says drinking is one thing, but if you just drink with him, so you don't necessarily like have to know your alcohol to get close with him, but yeah, you can do that as well. 또
8: 호진이 형은
0: 마이크 안 들려요.
8: 아, 맞아요. 호진이 형은 제가 지금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이 형은 뭐지? 이 형은 뭘 얘기해야 되지?
10: 살면서 관심 갖고 뭔가 진짜 아 이거는 내가 마니아 정도로 좋아한다라고 생각 자 그런 생각이 든 게 음악밖에 없어요.
0: 오케이, okay, so music, 네, 네. music. 그러면 뭐 좀 좋아하는 아티스트라든지 뭐 이렇게 뭐 아, 장비 얘기 그렇죠. 아니면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
10: 좋아하는
0: 돼요?
10: 아티스트 얘기하면 되게 되게 신나게 떠들 것 같아요.
0: Okay, okay. 네. So if you get on his good side by mentioning artists that he liked, then we can probably get to know him a little bit more. 노아 씨는 뭐예요?
6: 저는
10: 장비.
6: 그냥 가만히 있는데 편한 거예요. 제가 말이 없어가지고.
0: 아, 네. okay. So he's not really big of a talker. So if you just have a comfortable silence with him, he's actually a little bit more comfortable that way. 정현, what about you?
8: 저는 운동이요.
0: 운동.
8: 예, 운동.
0: Like the gym or anything or
9: like kind of like high intensity workout.
0: High intensity like CrossFit.
9: Yeah, CrossFit, like high rocks.
10: LG Twins.
9: 네, 뭐 jogging.
3: 야구.
9: 뭐 golf 그런 거.
0: 어, golf. 네. Very interesting. Yeah. Very, very, very interesting. Okay, who is the shyest out of the members? 멤버들 중에서 제일 shy한 멤버 누구예요?
6: 준원
8: 아시지 않으세요?
0: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거랑 멤버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으니까요.
4: 아, 그렇죠, 그렇죠.
0: 아, 왜냐면 멤버들한테도 샤이한 멤버 있을 수 있으니까.
8: 아, 멤버들끼리.
0: 멤버들끼리도. 그러니까 그냥도 성격이 샤이하지만 우리랑도 아직까지 좀 샤이한 멤버들은 다를 수 있으니까.
10: 그렇죠. 그러게요. 근데 저희는 되게 오래 그래도 봐서. 오래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멤버들끼리는 그런 거 없는 거 같고 누아 형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0: 게 없는 사람이고. 그래도 제일 샤이한 거 뽑자면 준원이 형인 것 같아요.
1: Okay. So yeah, I was single. That's like, don't you know who it is already? I was like, I do. It's Junwon. But I was like, is there somebody who is still kind of shy amongst the members as well? And they're like, well, they've known each other for so long. Like, even though Noah has only joined them recently, they have nothing that is uncomfortable with each other. And so if they were to choose, even though he's not shy around them, Junwon does tend to be a little bit more on the shyer side as well. Okay. When it comes to... what kind of compliments makes you happy? 우리 멤버분들은 어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제일 좋아요?
2: 근데 다 뭐 노아 형도 그렇지만 좀 키가 크고 비율이 좋다는 얘기는 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이제 저는 근데 사실 아까 자기소개할 때 왜 목소리를 조금 이제 낮춰서 했냐면 요즘 특히 제가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를 좀 듣고 있어 굉장히 이제 자신감이 올라갔습니다.
1: 오, 오케이. So, I love...
2: 아니 좀 내가 이게 좀 이런 식으로 좀 던지면 좀 쳐줘 옆에서. 아니,
3: 근데 그런 캐릭터는 이제 그런 캐릭터는 준원이 형 거여서 살짝.
2: 그건 맞는데 내가 너무 혼자 그냥 던진 건데
3: 너무 당하시려고 한다.
2: 다 놓치는 okay. 느낌이잖아.
1: 정현 says that they do get complimented as a whole because the members are tall and, you know, good looking. And so they do get that a lot. But the reason why he deepened his voice when he was introducing himself earlier is because he's been getting that compliment a lot these days and he's been quite liking it. So for those of you who have complimented him on this before or if you wanted to and you haven't yet, you might want to compliment him on this if you would like. 또 어떤 칭찬 들면 기분이 좋아요?
3: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노아 형은 귀엽다고 들으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4: 전 딱히 좋아하기보다는 그냥 존재 자체가 그런 것 같아서 인정을 하는 거죠.
1: 아, 거기서 범준. 저 범준.
2: 잠깐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맞아요?
1: So 범준 says that he thinks that Noah thinks that he like likes the compliment of being cute, and he's just like, no, it's not necessarily that. It's just that I agree that they acknowledge that part of myself, and so I'm just agreeing with it. And it was like, okay, 범준 씨는 어떤 칭찬 들으면 기분이 제일 좋아요?
3: 저는 게임 잘한다 했을 때.
1: 아, 게임. When he gets complimented on his gaming skills. Okay, okay. 우리 다른 분들 혹시 있어요?
0: 섹시하다, 섹시하다 엄청 좋지 않나?
1: Okay,
3: 아, 호지스, 섹시하다.
1: 아, 섹시하다는 표현. 준원 씨 있어요 따로?
5: 저는 뭐 이제 웃기다.
1: 오케이.
5: 재밌다.
1: 오케이.
3: 거리가 되게 먼데.
1: He's funny. He's very witty. That would be something that he likes as well. If you want to approach somebody and get close to them, how do you guys approach them? 멤버분들이 네. 이건 청취자 질문인데 멤버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가가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다가오는 게 말고 반대로 본인이 다른 사람이랑 친해질 때 어떻게 먼저 다가가시나요? 좀 기다려요? 아니면 먼저 뭐 말 걸어요? 아니면 DM 보내요? 아니면
2: 뭐 저는 어쨌든 일단 계속 뭔가를 던져요.
1: 오케이. Okay.
2: 예, 뭔가 계속 이제 뭔가 공통분모나 약간 조금 약간 뭐 공통점 같은 거 서로 약간 공감하면서
3: 이제 그럴 때 이제 목소리 깔면서 얘기 한 번 해주세요.
2: 아 그런 걸 던지는데
3: 그런 느낌으로
2: 뭔가 상대방 쪽에서 대답만 하고 조금 그러니까 이게 티키타카 안 된다. 그럼 조금 힘들어지긴 해요.
1: 오케이 오케이. So Jonghyun loves to throw things out. He'll try to find middle ground with them, and if he keeps getting like just one-sided answers, then he finds it quite hard to do anything else past that. 다른 멤버분들 있어요? 특별히?
5: 저는 약간 말을 먼저 건다고 하거나 그런 걸 못해가지고 약간 주변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니까 눈에 띄려고 하고 막.
1: So he's really shy if we haven't accomplished that yet. And so he kind of just gravitates towards the person so that he can like subtly be noticed in that situation if he can. Okay, I'm gonna have 범준 choose our next keyword. 우리 다음 키워드 뭘까요, 범준 씨?
3: 투지 사건 파일.
1: Okay, case file. 투지 case file. 이거는 대본에 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그 키워드에는 왠지 좀 맞을 것 같아서 혹시 멤버분들이 이제 뮤비 찍거나 할 때 이제 연기도 어느 정도 하잖아요.
3: 그렇죠.
1: 요즘은 사실 웹 드라마라든지 이렇게 좀 드라마 쪽으로도 좀 잘 돼 있어서 자체 컨텐츠가 됐더라면 실제로 캐스팅이 됐을 때 뭔가 좀 사건 파일 약간 좀 추리 좀 약간 이런 장르에 캐스팅 되면 약간 형사나 아니면 거기 안에 있는 인물 중에 좀 범죄자가 됐거나
3: 범죄자
1: 좀 캐스팅이 됐을 때 멤버분들은 어떤 역할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0: 준원이
3: 형. 빌런. 준원이
0: 형. 준원이 형 약간.
3: 아니야, 아니야. 형 무조건 경찰에서 국밥 먹고 막 이런 거잖아.
1: 약간 국장님. 네,
3: 네, 국장님. 그런
6: 갑자기 출동하는.
3: 그래서 짜장면 먹다 출동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5: 오늘 왜 이러는 거야?
6: 나 만 원 집어서 아줌마 고생도 됐어요 이러면서. 급하게만 나가는
3: 그런 느낌, 그런 느낌.
1: Okay, so I was asking the members if they were to do a drama of like a thriller or like, you know, something that had to do with Case Files, who do you guys think you would take? And Chunon was like, oh, I think I'm going to be the villain. The members are like, no, no, no. He's going to be like the higher up in the police officer ranks where he's like eating food and then all of a sudden they're like, oh, we have a case and then like starts running out.
0: 디테일한 설명이다.
1: 자, 다른 멤버들은요. 어떤 역할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3: 아, 근데 빌런이 누가 되는...
4: 근데 호진이가 빌런이 딱일 것 같긴 해요.
3: 아, 호진이. 네.
1: 저는 누아시요.
3: 네, 저도 뭔가 표정을 알 수
1: 없으니까. 조용히 좀 무표정으로 네. 사건을 되게 가까이에서 좀 지켜보는 약간 그런 용의자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는데.
3: 저 제일 그럴 것 같아요.
4: 그러기엔 너무 맑지 않나요?
1: 어 맞아요. 그렇긴 해요. 근데 반전이, 원래 그런 반전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 예쁘고 너무 눈이 초롱초롱한 그런 분이 계속 이제 사건 파일이 무슨 일어날 때마다 있어. 근데 그게 반전인 거죠.
2: 그렇죠. 그렇죠.
1: Okay. So I think that Duan would actually play a really good criminal and you know cuz like he's so pretty and he's so calm and he has such a pure image that I feel that he would kind of fit perfectly next to each case that happens. He's like just standing there and then in the end we find out that he's the person behind that. So with that in mind, with our case file as the topic, is there a case or a file that has happened in your careers where you're just like, oh my god, this is like something I can never forget? 사건 파일이라고 했을 땐 좀 약간 잊혀지기가 힘든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무대를 쓰거나 하면서 정말 아찔했거나 아니면 너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웃기지만 좀 재밌었던 그런 공연 무대 뭐 넘어졌다든지
0: 뭐가 제일 많다. 아,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넘어진 적은 없다.
1: 넘어진 적은 아무도. 없어요?
2: 넘어진 적 없는 거 같아요.
3: 저는 그
1: okay.
3: 이제
1: so
3: 그 이제 데뷔 때 이제 호진이가 이제 음방을 아하. 했을 때 그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0: 아 그거 진짜.
3: 근데 이제 그 마이크에 그 볼륨이 있는 줄 알고 이거 계속 찾는 거예요.
0: 아 그게 제가 이제 음악 방송에 나갔는데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제 실수는 아니었고 실제로 제가 올라가서 이제 무대를 생방에서 딱 그 하는데 마이크가 꺼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마이크 그때만 해도 여러 마이크를 경험해 보지 못했을 때니까 마이크 버튼이 있는 줄 알고. 냅다 버튼을 찾고 있는데 버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심지어 그 방송 카메라에 딱 찍힌 네, 거예요. 그게 좀
3: 속상했죠.
0: 오게 되죠. 많이 속상했지.
1: So during the like their debut era, he was doing a musical stage for one of the for the music shows, and he hadn't. He hadn't touched a lot of mics in his career yet, and he thought that because the mic wasn't coming out, there was like a button on it that he could like control it. But it apparently. It was on top of the fact that he was already thrown off because the mic wasn't coming out. There was a close-up shot of him performing, and you could see him trying to figure out how to turn on the mic, and that ended up becoming what was released on screen. But they've never fallen on stage. So at least that's a perk for that as well. With that in mind, do you guys have any other embarrassing things that you guys would like to talk about? 또 다른 뭐 흑역사라든지 이런 거 재밌는 거 있어요?
2: 저는 이게 흑역사는 아닌데 okay. 저도 지금 데뷔 무대 얘기를 하니까 okay.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첫 무대가 저희가 이제 뮤직뱅크였던
1: okay.
2: 말이죠.
1: 뮤뱅.
2: 네, 그래서 저희가 드라이 리허설과 카메라 리허설 두 번을 마치고 이제 본방이에요. 생방.
1: Okay.
2: 생방 때 저희가 첫 순서니까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1: 첫 순서.
2: 와 진짜 너무 떨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냥 너무 떨린 나머지 그냥 형들이랑 하이파이브 하려고 형들이 막 부르려고 했어요. 근데 저 앞에 이제 호진이 형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좀 약간 장난식으로 요 이렇게 한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여기가 막 입술 주변 근육 경직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갑자기 요 이래야 되는데 야 이래
0: 형한테
2: 그래서 제가 야 이래 근데 약간 시끄러워서 잘 못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파이브 하고 이제 사람들 긴장을 이게 제가 제 마음대로
0: 저는 기억이 잘 안 나긴 해요.
2: 그러니까 다 인이어 끼고 있으니까
0: 저도 긴장했을 테니까
2: 요로 하고 싶은데 야라 그래가지고 제가 형한테
1: 그 기억이 네. So Jonghyun says that this is also their debut stage too. They did it on Music Bank and they were going to be the first ones on stage. So everybody was on standby on the side of the stage and they had their in-ears and stuff like that. And he wanted to call Hoja's attention so that they could do a high five. And he was supposed to say yo. That was what he thought. In his head, he was just like, I'm going to say yo. But then all of a sudden, like his muscles and everything were not working the way he wanted to. And he said, yeah. Now, for those of you who don't speak Korean, that is not what you use with somebody who is older than you or like, you know, you only use that with like friends or somebody who is younger than you. And even then it's like kind of very straightforward. And so thankfully, Hoojin didn't hear him. Yeah. But yeah, it was one of those like OMG moments as well. 청취자 질문인데요.
0: 네.
1: 멤버들 중에서 손이 가장 많이 가는 멤버는 누구예요?
0: 범준이 형이죠. 범준이 바로 나오죠.
3: 아니에요.
1: 그래요?
3: 범준 씨 손 많이 안 갑니다.
1: 그 범준 씨 왜요?
0: 범준이 형은 이제 범준이 형도 이것도 흑역사네요. 어때요 보면.
1: What happened?
0: 방송국에 이제 생방을 하러 가는데.
1: 오케이.
0: 드럼 스틱을 대기실에다 놓고 오는 사람이거든요.
3: 근데 이제 네. 그때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그
0: 고장이 나가지고 네,
3: 고장이 났어가지고.
0: 저희 스태프분들이 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죠. 네,
3: 죄송합니다.
2: 그거 여기예요.
0: 그러네.
2: 시플리예요.
1: 아, 여기?
0: 맞네. 그때 엘리베이터 공사 오랫동안 했을 때가
1: 아, 맞아. 네. 우리 공사했을 때. 네. 아, 그때. 네. 아, oh my goodness. Okay. So, which member needs to be taken care of the most? 범준 was chosen. So apparently, he forgot his drumsticks. When they needed to go do a show. And this is actually for Simply K-pop. Here. And this was when, because for a while we were doing really heavy elevator maintenance because we were changing the elevator. So it was not working properly for a very long time. Anyways. so yeah, his staff had to go get it because he needed to do standby. And so yeah, that was a situation definitely as well. So we are going to be looking at Crush Love, which is the recent track that you guys have been able to drop for us.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e song. Crush Love은 어떤 곡인가요?
0: Crush Love는 말 그대로 짝사랑인데 짝사랑에 대한 노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 어떤 그런 되게 짝사랑이 주는 복잡한 그런 심경을 뭔가 구구절절하게 표현한다기보다 나는 너 진짜 사랑했고 난 너 진짜 좋아했는데 그래서 너 어떡할 건데 이런 느낌으로 좀 그냥 유쾌하게 되게 풀어본 곡이에요.
1: Okay, so Crush Love is about a one-sided love, and they try to add about like all of the complex feelings that somebody can get when you are on a one-sided love, you have a crush on somebody. And instead of being really complex about it, they decided to be like, so I love you, and I'm really curious as to how you feel, so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this? And that's kind of throwing the ball in their court. With the track itself, is there something that you wish you could have done differently? 사실, 멤버분들이 이제 오거나 할 때는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네. 지금 와서 조금 바꿀 수 있거나 조금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크러스트 러브에서 어떤 느낌을 주고 싶은지 아니면 편곡을 이거를 한번 나중에 뭐 라이브 때 한번 콘서트 때나 이럴 때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다르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든지
0: 아 근데 저 정말 답을 하고 싶은데 이번에 정말 완성도 엄청 높다고 생각해요. 그 되게 만족하는 곡이라서 저는 못 찾겠어요.
1: Okay, 네, okay. So normally I never ask this, but with 2C because they are so creative, I wanted to know if there would be something with Crushed Love that they would like to fix. You know, maybe during a concert later down the line, they might want to change the arrangement or they might want to add this part in or, you know, add a riff here or there. And they're like, no. It's perfect through and through. Hoojin is actually really, really, really, really, really pleased with the way that the song came out. And so with that, he feels that there's no really need for us to change anything if they needed to. What do you guys do before you go on stage? This is a listener question. 무대에 올라가기 전 얘기를 이제 멤버분들이 하셨잖아요. 근데 청취자분도 이제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루틴이 있으세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0: 원래 이건 흑역사는 아니고 저희의 추억 같은 건데. 저희가 이제 한창 이제 해외 투어 공연 막 시작하면서

0: Yes, bravo! I love my job. So we have Tuzi in the studio. I love getting a chance to sit next to artists when they get a chance to perform like this. 이거 녹음은 세션이랑 다 하고 뭐 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대충?
1: 생각보다 많이 안 걸려요. 근데 보통 보컬만 먼저.
0: 오케이, 보컬
1: 네,
0: 먼저.
1: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이 이제 악기 하나하나 다
0: Okay.
1: 기본 데모를 만들고.
0: Okay.
1: 맞습니다.
0: So vocals go on first, because I was very curious about how long it takes them to put the songs together, because they, you know, they're a band. Vocals go first, and then the members go back in, and then they'll redo the instrument sessions as that. It doesn't take that long, but it's still a process indeed. Gotta love it. Okay. So it's part two, and we get a chance to listen to some silliest questions. So 자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질문 타임이 돌아왔어. 맞습니다. 범준, you are first. What is more upsetting? 다음 중 더 화가 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 Okay.
0: 정연 boasting about buying you food. 밥 사주면서 엄청 생색내는 정연 씨.
2: Oh.
0: Versus 준원 complaining about everything while you're trying to buy him a meal. 기껏 밥 사주려고 데려왔더니 불만만 많은 준원 씨.
3: 아,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
4: 진짜 힘들다 이거. 이게 박빙이다, 박빙.
2: 생색내는 정연이가 뭔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왜냐면 옆에서 계속 조자조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0: So he feels that 정연 would be the most upsetting because he feels that 정연 would be like in his ear constantly boasting about it.
4: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밥을 사줄 때 이 생색을 내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2: 이런 사람이 제일 생색내요.
4: 진짜로 제가 뭐 그러니까 사주면 그냥 뭐 사주는 건데 뭐 굳이 그걸 또 얘기해가지고 네, 그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0: So,
4: 네.
0: So him sticking up for himself says that he probably is that type of a person. Okay, Hojin, you are next.
1: Yeah.
0: Which member would totally have main character energy walking through the rain without an umbrella? 비 오는 날에 네. 우산 없어도 괜히 네. 청춘 영화 주인공처럼 걸어갈 것 같은 멤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1: 아...
0: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업실에 앞에 네. 서 있어요. 근데 그 멤버가 우산 없이 걸어오고 있는데 진짜 폼이라는 폼을 다 잡고
3: 젖어 있구나.
0: 비, 아... 막 비를 맞으면서 혼자 영화 찍고 있는 거예요.
2: 주인공이구나.
0: 누구를 걸어야 돼?
3: 아, 근데 어울리는 멤버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4: 이렇게 좋은 얘기 안 해주려고 한다 이거.
2: 그러니까. 좋은 얘기 좀 하자 좀.
3: 아니 그거를 되게 즐기고 왠지 해봤을 것 같은 사람은 있어요.
4: 그렇죠. 아니 또 나야? 아, 나 얘기할 줄 알았어 근데.
3: 아 되게 약간 뭐 괜히 운동하고 뭐 젖은 김에 아 모르겠다 그냥. 약간 그런 거 약간 좀 즐길 것 같은 사람은 저 솔직히 정연이.
0: Okay, so Jonghyun was chosen for it. He was, Hoji was just like, none of the members, I think, would look good doing this, but I feel that this member probably has done this before, probably like after a workout. He's just like, oh, I'm already, you know, like drenched in sweat anyway, so mine as well. And like, he would probably think he was there, and Jonghyun's like,
4: 그게 약간 일부러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하면은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0: okay. 네,
4: 그렇게 나오는 거여서
0: 부정하지, 아니, 부정하진 않네.
4: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봤나 봐요, 호진 형이 그런 okay. 모먼트를.
0: So he's trying to again say that you know he's not doing it on purpose. So I guess that he's actually had this situation happen before. Okay, 정연, it's now your turn to answer the question. So okay. A significant other that texts back and forth all day, then sends "I'll talk to you later" and goes completely MIA versus they reply all day with just "kkkk" or "yung yung yung." Okay, so. 하루 종일 연락이 잘 되다가 갑자기 이따 연락할게 하고 잠수 타는 애인 versus 연락 잘 오는데 그냥 내용이 크크크 엄지 응응응 응, 응, 뭐 이런 식으로.
3: 와, 네, 둘 다 싫다.
4: 둘 다 진짜 싫은데 둘 다 진짜 싫긴 하지만 뭐 활발히 얘기하다가 잠수 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0: Okay. 네. So he feels that the first one would be better in that case. 근데 사실 뭐 멤버분들도 음악하고 뭐 이래서 잠깐 동안 한 몇 시간 동안은 핸드폰을 아예 못 보는 네. 시간이 워낙 많아서
2: 그렇죠. 그렇죠.
0: Okay, so yeah, I mean, because they're musicians, they will actually unintentionally go a couple of hours without touching their phone because you know they have to work on stuff and you know do shows and stuff like that. So okay, moving on, 준원, you are next. If you know that no one can lie to you for 24 hours, who are you going to ask what first? 갑자기 24시간 동안 모든 사람이 나한테만 거짓말을 못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누구한테 뭘 물어보고 싶은지 가장 먼저. 누구한테?
3: 내 정이 좋았다.
5: 아 죄송합니다. 너무 뭐가 누구한테 뭐가 있지?
0: 근데 멤버분들이 좀 거짓말이라든지 뭐 숨기거나 그런 거 없지
5: 그러니까 없어요.
0: 않나요?
5: 왜냐하면 계속 붙어 있으니까 거짓말을 칠 수도 없고.
3: 왜 날 봐?
5: 저희가 이제 뭐 스케줄 일정이 많아가지고 자주 막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는데. 밖에서 뭐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4: 나는 밖에서 몰라도 항상 실시간으로 내 스토리 올리잖아.
3: 아, 그렇지. 아니 그 얼마 전에 그런 얘기한 적 있었는데 우리 저희 숙소 앞에 편의점 있거든.
0: 네.
3: 그 편의점 사장님.
0: 네.
3: 아주머니 분이신데.
0: 네, 네.
3: 그 편의점 아주머니한테 질문하면 되겠네.
0: 아.
3: 왜냐면 주원 형이 얼마 전에 갑자기 그 편의점 아주머니가 자기를 보더니 그 군고구마 하나가 남았다고 주면서 그게 플러팅이래요 자기한테.
5: 그거 물어보면 되겠네. 그거 웃자고 한 얘기.
4: 아 형.
3: 제가 되게 불쌍해 보이는데 군고구마 하나 지워주시더래요.
0: 아니 그러네요. Okay, so Juno's like, I don't have anything to say, and then he was looking at 정현 because like I don't feel that you guys would lie to each other. He's like, 정현's the only one that like is the busiest outside of our schedules, and he's like, but I always share where I'm at with my stories. So like that's true, but. It's a joke. But Juno went to the convenience store the other day. There's one right in front of their house. And he was given a baked sweet potato because the lady was just like, she gave it to him. And he was joking that she was flirting with him. And so it was like, yeah, maybe you can go ask. It's a joke. Don't get it. Yeah, it's a joke. Noah, your question is, if you could read this member's thoughts all day today, who would you choose? 오늘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한 멤버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어떤 멤버를 고르시겠어요?
6: 굳이 읽고 싶지는 않아서 다 보여가지고 정현이가 근데 가끔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0: 오늘 뭐 짜먹었어요?
4: 오늘 난리네.
0: 정현 씨가
4: 다 나한테 오네. 아,
6: 가끔 한 번씩 이상한 행동을 할까?
4: 뭐라?
6: 아,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한다.
4: 무슨 이상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야지, 불쭉.
0: Okay, so that's interesting. So Jonghyun was chosen. I was like, is it some day? Why is Jonghyun being the star for today? This is like, there's times where he'll be so random. And so I wouldn't mind getting behind his head to get into that as well. So we do get a chance to jump into a next track, The Toast. 이 곡은 이번 EP에 들어가 있는 곡이잖아요.
3: 네,
0: 어떤 곡인지 자랑 좀 해주세요.
3: 이 곡은 저희가 세 가지 버전으로 발매를 했는데
0: mm-hmm.
3: 하나는 포르투갈어, 그리고 하나는 영어.
0: Mm-hmm.
3: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번 벡터 앨범에는 한국어를 넣게 된 건데
0: okay.
3: 포르투갈어랑 영어가 먼저 발매가 됐어요.
0: Mm-hmm.
3: 토스트가 이제 외국에서 그냥 짠,
0: 뭐 네, 맞아요.
3: 이런 뜻이잖아요.
0: 네, 맞아요.
3: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냥 우리한테 다 같이 건배하자는 의미로 담았고, 그다음 여기서 이게 더 토스트 인 더 네임 오브 히어로가 풀 네임인데 그 히어로가 이제 저희의 그 첫 번째 마이 퍼스트 히어로라도 연관이 있고 이어지는 데뷔곡인 마이 퍼스트 히어로.
0: Oh, okay, that's actually pretty cool. This track is. If you guys didn't know, it was released in Portuguese first, and then it was released in English, and then this is the Korean version. Of course, for those of us who are English speakers, we know that toast means, like, cheers. And so that's kind of that. But also, the toast in the name of Hero is also kind of linking back to their debut track as well. So we are going to get a chance to jump into this. So, music,

0: 감사합니다.
1: 와!
0: Thank you.
1: Bravo! Bravo! All right, it's time for part three, and we have a game for the members. They're gonna choose the situation, and then they're gonna have to continue and fill out whatever it says. 이거 상황을 드릴 건데요.
2: 네.
1: 이 상황을 그냥 이어서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3: 그러니까, 이어서. 네.
2: 그러니까 드라마 연기.
1: 어, 약간 즉흥 연기처럼. Okay, Noah, you choose one, two. Okay, everybody chooses one. 정연, you first.
4: Okay.
1: What does yours say? 읽어줘요.
5: 새로 산 최신형 헤드폰을 멤버가 써보고 싶다고 빌려갔는데 돌아오자마자 스피커에서 소리가 안 난다. 이때 나의 한마디는
1: 뭐라고 할 거예요?
4: 와, 잠시만요.

0: 와, 돌아오자마자 스피커 소리 안 난다. 이거 고장난 것 같은데. 이거 아닐까요? 이거 말고는 뭐.
1: Okay, so he's just going to act, he's gonna be like, is this broken? If a speaker that he just bought was borrowed and it was not working afterwards. 자, 도아씨.
2: 멤버가 내 생일 선물을 준비했다며 하루 종일 기대하게 만들었는데 포장지를 열어보니 내가 지난번 자기한테 선물했던 물건이다.
3: 그런 사람이 있어 여기 중에.
2: 저는 그냥 무서워. 노코멘트.
1: 아, 노코멘. 네. Okay, so he bought a gift for the member, and he ended up getting that back on his birthday. And he says no comment. Okay, Hojin, what about you?
4: 세탁소에서 바지 기장만 살짝 줄여주세요라고 맡겼는데 찾아보니 반바지가 되어 있다. 아! 사장님이 딱 맞죠?라고 묻는다. 그때 나의 한마디는. 아니 이게 뭐예요?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무슨 반바지를 만들어놨어요.
1: 아. Okay, so he actually would say something if he gave a dry cleaners his pants and then they made them too short. He would actually say something. Okay, Junwon, what about you?
5: 멤버들이 나만 뺀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때 나의 한마디는
4: 있는데.
1: 있잖아.
3: 없었나?
6: 이러면 연기가 안 되잖아 지금.
1: 뭐 무슨 얘기하실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요?
6: 아니요 하죠.
1: 뭐요?
6: 그래서 뭔 얘기했는데?
1: So he's just gonna ask what you guys talked about, even though they're teasing that there probably already was one. Pumji, what about you?
3: 큰맘 먹고 산 비싼 옷을 멤버가 빌려가더니 떡볶이 국물을 한 가운데 중통으로 묻혀서 와. 돌아왔다. 이때 나의 한마디는
6: 짜이.
3: 와, 정현아 또 너야?
0: 아, 나 근데 그런 적 있는 것 같아. 아까 형 옷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먹다가
3: 아니, 계속 흘렸어. 항상 먹을 때.
1: Okay, so it's 정현 day today because he's like, 정현, it's you again. But he was like, wait, I think I've actually had this before. I didn't borrow his clothes, but I was eating something and it like splattered onto his clothes.
0: 아니 진짜 형이 한때 제 옆을 피해 다녔어요 밥 먹을 때.
1: 계속 묻혀가지고
0: 네. 제가 계속 튀어가지고.
3: 아 그리고 이제 정현이가 이제 먹는 속도가 진짜 빨라서 저도 빨리 먹게 돼요 이게.
1: 네. Okay, so Jonghyun is a fast eater, and so Pomju apparently was trying to stay away from him for a while when he ate because he's a fast eater, which made him rush when he was eating. But also that he probably because he's eating so fast, he tends to spread things around. Everywhere as well. You have spent a very busy year this year, but I know that there's still a few months left in the in 2026. So do you guys have anything exciting for the fans to look forward to? 이미 뭐 투어를 많이 다니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12월이 되기까지는 몇 달이 남기도 해서
7: 맞습니다.
1: 기대할 만한
7: 기대할 만한 소식이요?
1: Yes.
7: 아, 사실은 저희가 지금 굉장히 또 기대가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저희 2G를 첫 번째로 해서 지금 뭔가 프로모션을 하려고 하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 앱을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앱이 나와요.
1: 오!
7: 네, 앱도 나오고 이제 거기서 팬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앱을 통해서 저희의 뭐 포토카드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그 AI를 이용해서
1: 네.
7: 저희를 주제로
3: 드라마도 만들 수
1: 있고
7: 사진도
1: 만들 수 있고
7: 근데 그게 사실은 이때까지 저희가 너무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로 그런 팀을 만나게 돼가지고 사실은 팬들이 저희가 컨텐츠가 밴드기도 하고 사실은 컨텐츠가 음악적인 거 말고는 팬들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많이 없어서 그 부분이 좀 미안했었는데 이번에 되게 팬들이 좋아할 만한 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1: Okay, so there's an app that's going to be launched that's going to be focused around 2Z. So what you guys are going to do is you get a chance to like use AI to make your own dramas with the members in there. You can make your own photo cards. So it's going to be like a hands-on option for you to be able to create stuff for the members and with the members as well. So that's going to be coming out really, really, really soon. So hopefully we can keep our eyes out for that as well. Unfortunately, though, we are over time as always. 오늘 어떠셨어요? 벌써 인사할 타이밍인 오늘 정연 였으니까 정현 씨 오늘 어땠어요? What was it like today?
0: 제가 항상 올 때마다 말을 많이 해서 오늘 좀 말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하게 돼가지고 항상 뭐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이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뭐 1분처럼 신경이 좀 굉장히 빨리 갔던 것 같고 아, 항상 정말 저희 투지 잊지 않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올해 가기 전에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네요.
1: 아, okay. 네. So he had a lot of fun. He's always talking too much. So he tried to cut back today, but he feels like he's talked more as well. He hopes to come back before the year is up. And don't forget to show love and support to them. As we say goodbye, Modern Life is going to be the track we say goodbye to. And we'll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봐요. Bye!
4: Bye! Bye!

사귈 수 있잖니. 정신 차려 바보야 정신 차려. 제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이제 네가 정말 싫어. 그러니 제발 돌아가. 제발 저리 가. 난 네가 싫어.

0: Get ready to dive into the best of K-pop and Korean culture right here on Raiders.
1: Welcome back, welcome back. It's time to kick off the second hour. Filled with me, Chew Up, and tonight in the studio, we're going to be joined by a very special person. She's a sentimental folk singer-songwriter who's back with an even deeper emotional sound. Please welcome Soon. 자, 이제 오늘 나오신 분이죠. 한층 깊은 감성으로 돌아오셨어요. 감성 포크 싱어송라이터 이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Boy, boy, boy! Welcome back, man! Yeah! Please say hi to your fans.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입니다.
1: Hello, everyone. Yes, thank you. Good to see you back after 7 months, man. 진짜 7개월 만에 다시 뵀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How's life?
2: 그 뒤로 말씀해주셨던 이야기도 잘 새겨 듣고 이번 앨범 준비해서 단독 공연까지 어제 마쳤어요.
1: Alright, so I've been diligently preparing my recently released album and I recently threw a solo concert as well. 아니 오늘 라디오 오시기 전에 굉장히 특별한 걸 해주셨다고 또. I heard you prepare something really special for the fans who's been waiting outside the studio today, right?
2: 네.
1: 어떤 걸 하셨나요?
2: 쿠키도 프루틴 쿠키 도우를 만들어서 사실 저는 팬분들이 원래 라디오에 찾아주시는 줄 몰랐고 저번에 라디오 했을 때 그 두 분의 팬분이 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데 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사실 라이브를 들려드린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라도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저는 많이 올 줄 모르고 네 개만 만들었는데 8명이 오신 거예요.
1: 아 진짜 많이 오셨네요. 진짜로. 아 진짜 그거 엄청 아쉽다 그러면. 예, 그 지금 기다리시는 네 분 혹시 듣고 계신다면 8분이서 나눠 드셔야 될 것 같아요.
2: 그래서 반씩 드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1: Alright, thank you so much. So what she did was she baked this what's trending nowadays. It's called protein cookie and she baked it for her fans who's been waiting outside the studio. And turns out there were 8 of them. But she only prepared 4 of them, so they had to split those. 자, 그렇다면 어쨌거나 최근에 콘서트 얘기 좀 해야 되는데요. 어제 공연 너무 좋았대요. 임소구리오스님이 Yesterday's show was amazing according to this person goes by the name of Imgurious. 어떻게 한마디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어제 공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Yay.
2: 그리고 저의 어떤 아쉬운 부분이나 또 감동적이었던 부분들 하나의 에피소드로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Alright, so hope the memories from yesterday would last long in your life, whether it be something lacking or something very fulfilling, and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hrough the show. 아니, 어제 공연 하시면서 좀 뭐가 좀 특별했나요? What was so special about yesterday's show?
2: 어제 기억에 남았던 건 제가 글을 써갔어요, 편지처럼. 어제 공연의 컨셉이 암흑의 네. 에피소드가 제목이라 저는 김암흑의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암흑의들이 있잖아요.
1: 네.
2: 그 암흑의 관객분들을 다 암흑의라고 부르면서
1: 네.
2: 암흑의에게 편지를 썼는데
1: 네.
2: 그 편지를 읽고 그 읽은 내용을 이어서 바로 노래로 넘어갔던 순간이 부르면서도 좀 진심이 많이 담겨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So for the people who came through the show, she decided to call them 암흑의. In English it translates to someone. She wrote letters for them and connected the story with each of the songs being performed and that is exactly what made the show really special for her.
3: 아니 그리고 되게 반응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Vinyl Stage 님이 어제 공연 너무 행복했습니다. Yesterday's show was very happy for me. 그러면 Vinyl Stage 님 어제 공연 중에 제일 좋았던 순간이 뭐였는지도 말씀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Do you mind telling us what your favorite scene from yesterday's show was? YouTube live chat.
3: 자, 그렇다면 이제 공연하면 언제나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1: There's always an unexpected thing happening while you're performing on stage. So what was the moment from yesterday?
2: 제가 7개월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1: 네.
2: 또 울어버렸어요, 공연을 하다가. 근데 7개월 전에는 좀 감동의 눈물이었다면
1: 네.
2: 이번에는 진짜 좀 슬프게 울었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팬분들이 너무 잘 보이는데
1: 네.
2: 눈물을 훔치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서 그게 너무 너무 슬프더라고요. 주체가 안 돼서 2부 하는 내내 노래 부르다가 울지 말자 울지 말자 했다가 결국 또 이제 똑똑똑똑 떨어지더라고요.
1: Very 감동입니다.
3: So she said, I think I said the same thing 7 months ago, back when I cried during my concert. Then I burst into tears because I felt very flattered. But this time, I felt very sad looking at a couple of audiences burst into tears. 자, 그렇다면 이제 팬덤명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팬덤명이 이제 좀 순딩이가 되셨다고. So you decided to name your fans 순딩이.
2: 좀 공식적으로 제 팬분들의 이름은 순딩입니다라고 한 게 아니고 네. 제가 막 투표를 했어요. 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되게 많은 이름들이 있었는데 제돌이라고 뭐 보통 한국에서는 순이가 여자, 도리가 남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제돌도 있었고 뭐 기억나는 것들이 많이는 없는데 네. 그 순딩이 순둥순둥하다의 순딩이란 뜻도 있고 오케이. 그리고 초딩 음? 뭐 초등학생을 초딩 이렇게 놀려버리잖아요. 오케이. 사람들이 저를 이제 초딩이다 초딩이다 라고 많이 해서 그러면 순딩 어떠냐 했는데 많이들 순딩을 좋아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순딩이 된 것 같아요.
3: Okay, interesting. So there were a couple other options, but all she can think of right now is 제돌, and she was kind of going back and forth along with the fans, but she later settled with 순딩이, and it contains two meaning, first one being innocent, and second one meaning a person who's still in his or her primary school period. We use this word 초딩 to describe the primary school students, and that's the combination of two words. 그러면 이제순 초딩이라는 별명을 줄여서 순딩이라고 하시는데 이제는 왜 붙이신 거예요? 이름이라서 그냥 붙이신 건가요?
2: 그렇지 않을까요?
3: 네. 오케이, 오케이.
2: 팬분들이 많이 만들어주셨던 이름들이에요.
3: Alright, and she's often being called this name called 이재순 초딩, combination of her stage name and the fandom name. Well, thank you so much. 자, 어쨌거나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We're about to welcome this 추석 holiday real soon within a couple days. What's your plans?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요?
2: 저는 부모님께서 요리 차려주시는 걸 너무 좋아하셔서 그 마치 추석이 부모님 생일이라고 느껴져서 아무래도 부모님 댁에 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3: 부모님의 생일같이 느껴졌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2: 생일에는 못 만나도 추석에는 만나야 한다라는 게 있어요.
3: 오케이. So so during every 추석 feels like her parents' birthday to her. So what she means by feeling like it's their birthday is despite her not being able to get united with her families on their birthday, 추석 is one of those holidays where she feels like she has to go there. So this time she's going to be enjoying the homemade meal made by her mom. Yes. 자, 그렇다면 어쨌거나 순딩이 여러분들께도 추석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lease make a speech for all the 순딩이s out there.
2: 순딩이 여러분, 만약에 출근하시거나 부모님 못 뵈어도 꼭 맛있는 밥 많이 챙겨서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석이라고 신나게 놀다가 감기 안 걸리게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Okay. 메리 추석입니다.
3: All right, Merry Chuseok to everyone. In case you're going to work, make sure to eat well and don't catch cold while you're having fun during the vacation. Well, thank you so much, 어쨌거나 오늘 나와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There's a reason why we invited you over the show tonight. It's exactly because you released your 7th mini album. 자, 이제 7번째 미니 앨범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자, 제목이 무엇입니까?
2: 제목. 앨범명 일대기입니다.
3: Okay, the name is 일대기 and its official English name is Chronicle. Well, thank you so much. How many songs are included in it? 몇 곡의 트랙이 들어있나요?
2: 총 네 곡 들어있어요.
3: Okay, 4 tracks are included. What's the first track? 첫 번째 트랙은 무엇입니까?
2: 첫 번째 트랙은 불운의 에피소드입니다.
3: Okay, it translates to episode of bad luck. 근데 공식 영어 제목이 따로 있을까요?
2: 그건 없는 것 같아요.
3: Okay, so it just translates to episode of bad luck, but there's no official English name yet. 자, 그렇다면 이 트랙은 어떤 트랙일까요?
2: 사실 이건 기차에서 썼던 가사예요. 이 곡들로 앨범을 써야겠다라고 계획을 했을 때부터 기차에서 이제 가사 쓰는 걸 좋아해서 그때도 부모님 댁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썼던 가사예요.
3: 오케이.
2: 일대기라는 앨범 자체가 삶의 중간? 그 삶 속에서 끝을 향해 가는 게 있는데
3: okay.
2: 그 끝을 향해 가는 와중에 생각해보면 이런 사소한 불운의 에피소드를 굳이 굳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야 할까? 그래서 1절부터 마지막까지 점점 그 불운이라는 크기가 좀 커져요. 근데 뭐가 됐든 날리자, 이런 느낌이에요.
3: 제가 지금 정확히 이해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기차에서 가사를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 안에서 가사를 쓰다 보니 불운에 대한 걸 생각하게 됐고, 그 불운이 쌓여가고는 있으나 아몰랑 하고 날려버리겠다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2: 맞아요. 그 불운이라는 게 생각이 났던 이유는 그때 저도 어떤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별을 준비하면서 세상 사는 거참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쁜 것만 기억하고 살아도 부족한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뭔가 내가 불운했던 것들을 왜 이렇게 많이 담고 있었지? 해서 되게 사소한 가사들이 많아요. 뭐 길을 잘못 들어서 속상했던 거, 내가 되게 좋아했던 카페가 없어져서 속상했던 거, 이런 불운했던 순간들을 막 적고 나열을 해서 가사에 넣었어요.
3: So the first track, 불운의 에피소드, episode of bad luck, is a list of hardships she had to go through in her life, from the trivial things like losing the cafe she often go to and taking the wrong path, etc. It mainly talks about all the bad things that happened in her life until the point she realized life is pretty pointless. But it's all about her trying to overcome through the words, and she wrote this lyrics in. While she was in a train to her home back from her mom's place. Well, thank you so much. 그렇다면 이번 트랙은 어떤 트랙일까요?
2: 이번 트랙은 리트리브라는 곡이고,
3: Okay.
2: 리트리브가 아마 저보다 뜻을 잘 아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회수하다, 되감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낚시할 때 찌를 던지고 아무것도 못 건졌을 때 그냥 들어올리는 걸 리트리브라고 용어를 가끔 쓴대요.
3: 전혀 몰랐네요.
2: 그 낚시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진 곡이에요.
3: Okay, so she got inspired by one of the fishing terms called retrieve, where you place a bait but you end up getting nothing. That's the term used in the fishing industry, and she got inspired by it. 그러면 이 노래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What are you trying to talk about through this song then?
2: 이 노래는 제가 이별을 준비하면서 썼던 곡중 가장 먼저 썼던 곡인데, 이거는 쓴지뭐 2년 정도 됐고, 그때 당시에 이별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행복하게 지내다가 그 행복한 순간에 모두가 한 번에 눈물이 터진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서 눈물이 막 났던 거죠. 근데 이제 그 기간까지 되게 많은 회수의 기간이 있었어요. 이 시도도 해보고 저 시도도 해보고 뭔가 이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다가 마치 낚시를 하는 기분인 거예요. 이번에는 과연 물고기가 건져질까?
3: 이제 알았다. 아우, 그러면 쉽게 정리를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그러면 뭔가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허공에 총 쏘는 것 같고
2: 그렇죠.
3: 돌아오는 것은 없고,
2: 그렇죠.
3: 그것이 마치 낚시의 리트리브와 비슷하게 느껴졌다.
2: 그렇죠, 그렇죠.
3: 그것이 이 곡을 쓰게 만든 영감이다
2: 맞아요.
3: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2: 네,
3: 거예요.
2: 맞아요.
3: 감사합니다.
2: 제가
3: All right,
2: 감사합니다.
3: so in her career, she tried so many different things, but she ended up getting nothing, as if she was shooting towards the blank. And she thought what she was doing back then was pretty similar to retrieve in fishing. So that's what this song is all about. So I guess this one is also another list of hardships she had to go through. 그럼 이 노래 또한 불운의 에피소드와 마찬가지로 좀 내가 힘들었던 것들에 대한 노래들이겠네요.
2: 그쵸. 근데 이제 조금 더 용기에 가까운 노래인 것 같아요.
3: Alright, so through the second song, it's all about gaining her courage back. That's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 first song.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트랙은 어떤 트랙인가요?
2: 세 번째 트랙은 오두막이라는 곡이고요.
3: 네.
2: 이게 타이틀 곡이에요.
3: 오케이. 어떤 트랙인가요?
2: 이 노래는 저희 집이 오두막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3: 너무 예쁘던데요?
2: 그 뮤직비디오에 나온 집은 저희 집은
3: 아,
2: 아니고, 네,
3: 그래요?
2: 그 유튜브에서 올라오고 있는 곡, 그 저의 이재순이라는 채널에 올라오는 집이 저희 집이고, 내부가 다 편백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 복층이라서 그 나무 복층에서 저는 자고, 그러다 보니까 계단을 많이 오르내려요. 매일매일 오르내려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은 앨범이 또 나왔고 네. 녹음도 전부 다 거기서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오두막은 세모 지붕인 거 아시죠? 네. 그 세모 지붕이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네. 지구는 계속 돌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하늘을 쭉 향한다면 지금이랑 뭐 아까랑 아니면 이따가랑 쏘아 올려지는 방향이 다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 하늘로 향하는 로켓 같다 오두막이
3: 오케이.
2: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쓴 곡인데 오케이. 사실 이게 이제 진짜 이별곡인 것 같아요.
3: 이별이 아까부터 이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과 이별을 하시는 건지
2: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별이 명확해도 듣는 분들이 안 갇혔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함으로써 그래서 원래 말을 안 했는데
3: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조금 더 이게 문해력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alright, so the third track is called 오두막 Cabin, and she got inspired to write this track because of the place she's currently residing in. It's literally a wooden cabin, and you know how a lot of cabins that usually have the roof with the triangular shape always pointing upward towards the sky, and she thought it looked pretty similar to how rockets soaring towards the sky. So that was the whole motive behind this song. 자, 그렇다면 네 번째 트랙은 어떤 걸까요? 아, 마이크에 조금 가까이 오셔야 된다고 하시네요.
2: 네 번째 트랙은 초대라는 곡이고요. 네. 이 곡은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네. 좀 노인 거주율이 높아서 그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생각하면서 쓴 곡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어떤 대문이 하나 있는데 많이 녹이 쓸어 있어서 지나갈 때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지나갈 때마다 외면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은 거기에 고양이들이 엄청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 뒤로 그 집 앞에는 항상 고양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쓴 곡이에요.
3: Okay, well, thank you so much. The last track is called 초대 Invitation, and around where she lives, there's a lot of elderly people residing there as well. And every time she had to pass through the doors, she felt very intimidated because of the way it looked, being very rusty. But there was this one time she noticed a cat waiting for the owner to come out, standing right in front of the door. And starting with that one cat, a lot of other cats started gathering around, and she got inspired to write this song. 그러면 이 노래는 약간 무서웠던 것들이 조금 포근하게 바뀌어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2: 한편으로는 네. 다가갈 생각을 안 했던 곳인데 그걸로 인해서 조금 더 다가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저희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많이 못 찾아뵙는 시대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막 뭐 다 큰 대가족도 가족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우리 엄마 아빠만 가족이고 이런 삶이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양이도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여기는 낯선 곳이 아니야 와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 쓴 곡이에요. 우리 집에 놀러 와 이렇게.
3: Okay, very interesting. 그러면 잠시만 정리를 한 번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할머 그곳에 거주하고 계시는 할머니나 할아버님들의 이제 그런 시선의 빙의가 돼서 놀러와 하는 노래다.
2: 맞아요.
3: Wow, all right. So she wrote this song from a perspective of the elderly people who's residing in the place she never dared step into. And it's all about from their perspective inviting over other people or could be the cats. 자, 그렇다면 이제 와, 시간이 됐어요. 라이브를 들어볼 시간이 왔어요. It's time for us to have a listen to the live performance of the first track. 자, 첫 번째 노래 듣고 돌아올 건데요. 이번에 불운의 에피소드부터 시작을 해볼 예정입니다. We're going to listen to an episode of Bad Luck. 준비 부탁드릴게요.
2: 네.
3: Alright, I'm gonna give her some time to prepare. 목도 좀 푸셔야 되지 않으세요?
2: 괜찮습니다.
3: Alright, she's good. Alright, let's have a listen to this song right away. We have 불운의 에피소드, an episode of Bad Luck by 이제. Enjoy!

0: YouTuber who turned out to be a 9-to-6 worker, but she creates this really fun and engaging shorts videos on her channel. 그러면 이분이 주로 다루는 테마가 어떤 거예요? What kind of theme that she usually works on?
1: 어, 되게 불운의 에피소드 가사 같은 생활을 하세요. 뭐가 됐든 간에 금방 잊으시고
0: okay.
1: 그리고 또 다시 무엇이든 다 열심히 하시고 좀 많은 교훈을 주세요.
0: Okay. All right. Well, she pretty much resembles the words from my song, an episode of Bad Luck, 불운의 episode, because every time I go through her contents, it really inspires me or motivates me to head towards the better way. 자, 그렇다면 이거 말고도 뭔가 다른 채널도 좀 좋아하시는 게 있나요? Is there any other channel you like to see?
1: 네, 생각나는 게 나는 이주미였나? 이주미님이라고 옛날에 하트 시그널에 나가서 여자 출연자로 하셨는데 소정아리님이랑 이주미님 둘 다 열심히 사는 게 주 컨텐츠예요. 열심히 살고 예쁘게 살고 그게 브이로그인데
0: okay.
1: 네, 다 제가 되게 추구하는 삶이라.
0: Alright, another channel she's into is called 나는 이주미였나?
1: 이주미.
0: 이주미였나? So 이주미, that's the name of the person who owns that specific channel who appeared on the show called 어떤 방송이었죠? Heart Signal.
1: 네.
0: Heart Signal, and later turned into a YouTuber, and she's a very hardworking person, always filming vlogs of her life. Well, thank you so much. 아니, 그리고 지금 리퀘스트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He-V7C님이 저는 이재순 즐겨봐요. I'm really into 이재순's channel. That's her channel, by the way. And 이재님, 유튜브도 자주 올려주세요. I hope you upload more of your videos on your channel.
1: 네, 저 요즘 브이로그 찍고 있습니다.
0: She's been filming a vlog. That's great news. 어떤 브이로그세요? What kind of vlog is it?
1: 사실 어제 처음 찍었어요. 어제 공연하는 걸 시작으로
0: okay?
1: 앞으로 브이로그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0: 재밌죠, 생각보다.
1: 완전 안 찍어줘요.
0: 어떡해요?
1: 자꾸 혼자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0: 어색하죠, 처음에는 약간.
1: 네, 너무 부끄러워요.
0: Alright, so she filmed her first ever vlog starting from yesterday's solo concert, but she thought it was kind of awkward to talk to herself through the camera, but I'm pretty sure she's gonna get used to it in the future. 그러면 어제는 보통 무슨 내용을 좀 찍으셨나요? What kind of thing did you film yesterday?
1: 어제 일어나서 눈 뜨는 것부터 강아지 산책하고
0: 음?
1: 프로틴 먹고
0: okay.
1: 뭐 리허설하고 다 찍었는데 제가 그 중에 과연 어떤 걸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0: Okay, so she filmed pretty much everything from the beginning of her morning to walking her dog to consuming proteins, etc. Well, let's look forward to it. Vinyl Stages, 브이로그라니 사랑해요. 응. I wasn't expecting a vlog. I love you. And 222 says, 와 벌써 기대돼. I'm so gonna look forward to it. Well, thank you so much. And moving on to the next one. 자, 이번엔 한번 이걸로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제가 이거 아까 이름을 잘 못 읽었는데 오삼이.
1: 아, 네.
0: Your dog. Let's 네. talk about your dog a bit. 이 오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How old is 오삼?
1: 오삼이는 추정 나이로 10살입니다.
0: Okay, 10-year-ish. So I assume it's a stray. 그러면 유기견을 이제 입양을 하신 거잖아요.
1: 네, 길에서 응? 만났어요.
0: Okay, they first met on the street. 그냥 따라온 건가요?
1: 아, 그건 아니고 네. 제가 원래 오레라는 강아지를 네. 잃어버려서 그 친구를 찾아다니다가 네. 여기저기서 오레를 찾은 것 같다라는 연락이 와서 네. 달려갔더니 알고 보니까 오삼이라는 지금의 강아지였고 저도 오레인 줄 알고 네.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보관에 오삼이를 데리고 있어주시던 분이 또 오삼이 놓친 거예요. 탈주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찾으러 다니다가 길에서 딱 만났어요, 오삼이를.
0: Interesting. So she used to have this dog called 오레 and she lost it and she put out the words and she eventually found out about this dog who appeared to be 오레 but turned out to be 오삼. So that's how they first met in the first place.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삼이는 좀 어떤 강아지 What kind of dog is Osam? Tell us more.
1: Osami는
0: 네.
1: 완전 예민한 강아지고
0: mm-hmm.
1: 계획적인 강아지입니다.
0: I'm sorry? 계획적이라니?
1: 그 네. 뭐가 됐든 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산책을 하는 시기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산책하라고 쪼르고
0: 네.
1: 제가 밥 먹고 산책하는 시기에는 밥 먹고 바로 산책하라고 좀 쪼르고 자기 계획이 철저해서 그리고 제 행동을 보고 바로 모든 걸 알아요. okay. 제가 가방을 메면 나가는 것도 당연히 알.

0: 알고, 기타를 내려놓으면 아 누가 오는구나도 알고, 굉장히 똑똑한 강아지예요.
1: Alright, very interesting. So it's a very sensitive and a dog who loves to stick to daily routines. For example, every morning it's gotta go out for a walk, and whenever she puts down her guitar, it knows that someone just came through their place. Well, interesting. Thank you so much. And on to the next one. 자,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이번에는 이걸 한번 해봐야겠어요. 왜 다시라고 하셨나요? So if you were to teach one Korean word to a foreigner, you said you would like to teach the word again, 다시. Why so?
0: 제가 어제 미발매 곡으로 불렀던 곡의 제목이 다시인데, 다시라는 단어 하나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내가 뭔가를 못 이뤄냈던 기억을 이겨내자, 다시 처음이었던 것처럼 해보자 라는 의미를 담아서 좀 다시 해보자 라는 말을 잘 썼으면 좋겠어요.
1: Alright, so yesterday she performed this unreleased song called Tashi Translates Again, and through that word, she finally got the courage to get back on her feet. Alright, so with that, we're gonna listen to another song. 자, 이제 노래 하나 더 듣고 올 시간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리트리브를 듣고 올 거예요. This time, we're gonna listen to the second track, Retrieve. What would you like the listeners to focus on? 자, 그러면 리스너들이 이 노래를 들을 때 뭐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0: 행복할 거야 라는 마음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사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서.
1: Alright. So she would like the listeners to focus fully on the core emotion of the song. It's all about trying to make the listeners happy. So try focusing on that part. 자, 그러면 바로 들어볼까요?
0: 넵.
1: 네. 아니, 뭐 준비 안 하셔도 괜찮으세요?
0: 그럼 물만
1: 네.
0: 마시고. 네.
1: 그럼요. 자, 듣고 계시는 분들도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the listeners would have a wonderful time with this next live performance. Alright, are you ready? 준비되셨나요? Alright, let's have a listen. We have Retrieve by 이제. Enjoy!

0: Welcome back. That was retrieved by EJ live in the studio, and I could definitely tell she's invested so much into the song. 아니 진짜로 사실 이전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앨범도 사실 악기들을 싹 다 녹음을 하셨잖아요.
1: 맞아요.
0: So you recorded the entire sessions live for this album. 그럼 그 과정에서 좀 있었던 일 같은 거 없나요, 뭐?
1: 아, 네. 일단 브라스는 이제 녹음을 못했고 네. 그 아까 들려드렸던 부른 에피소드 네. 들려드릴 때 제가 정신이 진짜 없었어요. 네. 근데 제가 막 이런저런 레퍼런스로 악기 연주자분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막 이것저것 제가 추가해달라는 거 다 추가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계속 결정을 못하니까 이제야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작업도 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해봐라. 네. 한동안 그냥 듣기만 해라. 이렇게 해서 솔직히 듣지도 않았어요. 그때.
0: 그렇죠. 그런 시간이 않고. 있어야죠.
1: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0: 그럴 때가 있죠.
1: 네, 민망할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랬던 일이 하나 있어요.
0: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So she shared an episode while she was working on the first song, 부르네 episode, an episode of Bad Luck. So she was hiring so many session players just to get this song recorded. And she got so many takes from the players, but unfortunately, she could not which take to stick to. And one of the session players told her to stay away from making music for a while, just listen to them for a while. But she honestly didn't even listen to any music at all. And after passing a certain time, she later re-listened to it again, and she thought those plays were awesome, and she eventually got stick to the one that we just heard.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 We're gonna move on to the next part, and this time we have a Q&A session ready for her.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케이. 자, 이거를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ould you read this one out first, please?
1: 안녕하세요, 한여름님께서 안녕하세요, 이재님. 이재님이 가수하길 잘했다 라고 느낀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0: Oh, had there been any episode that made you go, I'm so glad I became a singer?
1: 아, 너무 많은데, 네. 하나 가장 생각이 나는 게, 응? 어릴 때 제가 꿈이 선생님이었던 적도 있어요. 네. 근데 선생님이었던 이유가 다름 아닌, 아이들이 초롱초롱하게 선생님이 딴 얘기하는 거 되게 재밌게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뭔가 선생님한테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막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가수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내 TMI를 내가 적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주는 거죠. 제 모든 가사에 나의 TMI들이 담겨있는데 막 들으면서 위로도 받아주시고 막 즐겨주시니까 아 거기서 진짜 많이 뿌듯했던 것 같아요.
0: Alright, so she says so many, but if I were to talk about one, you know how my original dream was to become a teacher because I really envied how the students looking at the teacher with their eyes wide open whenever the teacher spills some teas about the interesting stuffs in their life. Pretty much the same thing is happening to me as a singer whenever the fans are looking at me when I'm sharing, well, for example, a TMI about myself. 자, 그렇다면 이번에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왠지 이것도 한번 이재님이 읽어주셔야 의미가 생길 것 같아요. It's gonna mean a lot more to the fans when you read it. Let's go!
1: 안녕하세요, 서사무엘님. 이번에 이렇게 올 초 5주년 공연 이후 이렇게 또 이재님을 라디오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재님에게 질문은 이번에 발매된 EP 일대기에서 가장 아끼는 곡과 그 이유가 궁금해요. 이재님 두 번째 라디오 출연 정말 축하드려요.
0: Alright, congrats on making to your second appearing on the show, and thank you so much, Sam, for bringing her back to the show. So, among all the songs included in the recent album 일대기 Chronicle, what's your favorite track? 제일 좋아하시는 트랙은 어떤 걸까요?
1: 부른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0: Okay, 왜요?
1: 가장 희망찬 것 같아요.
0: Oh, okay, because it has the most hopeful vibe in it, she chose 부르네 episode, an episode of Bad Luck. 그럼 두 번째는요?
1: 두 번째가 리트리버인 것 같아요.
0: 아, okay, the second track is Retrieve. 이게 거의 트랙리스트 순서대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1: 정말 맞는 것 같아요.
0: What's your least favorite song? 그럼 제일 안 좋아하는 노래는 초대.
1: 네, 진짜면.
0: Her least favorite track is 네. 초대 invitation. Alright, thank you so much. It's according to the track list from the favorite to the least favorite one. Now, on to the next one. 자, 그리고 질문이 하나가 더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 아니군요. 네. 제일 좋아하시는 드릴군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이번에는 체리마루님의 질문이에요. This one comes from 체리마루. It says, Is there a song you would like to cover in the future? 혹시 커버하고 싶은 곡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 네, 커버하고 싶은 곡 많은데 지금 생각나는 건 송창식 선생님의 밤눈이라는 곡도 나중에 들려드리고 싶고요.
0: Mm-hmm.
1: 우리는이라는 곡도 들려드리고 싶고요. 많이 있어요.
0: Okay. So there's this artist whose name is 송창식 and she recommended two songs. The first one is 밤눈. It translates, I believe, night snow. And the second track that she mentioned was 우리는, we are. Well, let's look forward to the covers to be dropped in the future. 아니,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재님 앨범을 들을 때마다 늘 너무 신기한 게 고역이 너무 예쁘시잖아요.
1: 어, 정말요?
0: 진짜로 그... 하, 소리가 기분이 안 나쁜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1: 와, 진짜요?
0: 너무 멋있게 되게 잘 빨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녹음하실 때 좀 집착하시거나 그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So from my humble opinion, I think you're one of those people whose harsh frequencies doesn't sound harsh at all, but in a really pleasant way. Is there something you like really focus on when recording your vocal?
1: 약간 영어 비밀인데
0: 네.
1: 근데
0: 오케이 한번 들어봅시다. 이전에... I'm all ears for this. Let's go.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고 네. 이번엔 좀 달라진 게 있는지 왜냐면 톤이 아, 살짝 바뀌었어
1: 네.
0: 이번에.
1: 어 그래요?
0: 네.
1: 그 근데 사모님께서 네. 저한테 그때 진공관 마이크 네. 쓰면 너무 네. 좋을 것 같다고 네. 하셨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은 게 제가 위에 호흡을 되게 좋아해요.
0: 그러니까
1: 호흡을 위로 쓰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고음에서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안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째지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0: 그렇게 말려 들어가는 그게 네. 예전에는 약간 위로 열려있는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약간 이렇게 말려 들어간 느낌이 드니까
1: 맞아요.
0: 그게 진짜 사람 미치게 하거든요. 진짜 제대로 들으면 Alright, anyway, so she said I took the advice from you from last time when you advised me to use tube microphone and I really liked how it rounded off the harsh top end for my vocal. 감사합니다. 그리고 룸도 한 톤 한 목 한 것 같은 게 집이 다 이제 목재라고 하셨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데서 녹음하면 좀 어떻게 다른가요? So how is it different to really record your vocal in a wooden place like the place you're living in right now?
1: 근데 확실히 그 부딪히는 소리들이
0: 네.
1: 확 흡수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딪히는 게 막 강하지도 않아서 녹음하기 편한 공간이긴 해요.
0: 살아있잖아요, 되게.
1: 네, 맞아요, 맞아요. 나무라서.
0: Alright, so I like how it's nor echoey or dead. Just having the right amount of reflection inside my room is what made my performance a little more pleasant to be recorded. Well, thank you so much.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끝낼 시간이 됐어요.
1: 와, 네.
0: 자, 이제 마지막 노래로는 이제 오두막 캐빈을 들으면서 끝을 낼 건데요. 이 노래는 이제 뭐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What would you want the listeners to focus on when listening to the final track of the day?
1: 네, 제가 아까 뭐 곡 설명 하나씩 드렸을 때 그
0: 네.
1: 곡을 쓰게 됐던 순간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0: 네.
1: 곡의 주인공이 계속 달랐어요.
0: 네.
1: 근데 사실 주인공은 한 명이에요.
0: 잠깐만요. 내가 따라가야 돼요 지금?
1: 네, 하나의 오케이? 주인공이 이 삶의 중반에서 끝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0: 오케이?
1: 그래서 오두막에서 하는 이야기는 내가 떠나도 너무 나를 슬퍼하지 마라. 너무 나를이 아니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내 이별에 웃을 수 있어도 달라. 왜냐면 난 또 새로운 시작을 하러 가는 거니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별이라는 게 뭐 집을 이사하는 걸 수도 있고 학교를 전학을 가는 걸 수도 있고 뭐 정말 뭐 연인 간의 이별일 수도 있잖아요.
0: 오케이.
1: 네, 그래서 그 이별의 순간에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0: Okay, so it's turns out the entire album Chronicle is all about this person who's slowly heading towards the end of his or her life, going through all the hardships, but she chose the keyword breakup to be the main keyword for the entire album. And the last track, 오두막, is all about the stories jam-packed into this last one. So if you guys, if I were to recommend something to pay attention to, then please pay attention to the words of this song.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노래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We shall stream the last track and call it a day. The last track is 오두막 Cabin by 이재. This has been your host, Samuel Seo, along with tonight's special guest, 이재, also known as Soon. And we're gonna say 추석, 즐거운 추석 되세요. On the count of 3, 2, 1,
1: 즐거운 추석 되세요!

0: time for All About, where we explore all kinds of knowledge. Now, today's guest is back to answer all those why questions that come up as we learn more about Korean. Joining us again is Professor Hwang Sun-yeop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s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Welcome back, Professor. 교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서울대 국문과에서 한국어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황선엽입니다. 다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0: All right, so that's Professor Hwang Sun-yeop, who teaches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in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of SNU, and he's happy to be back here with us on Culture Crunch. Well, last week, Professor, we talked about Korean around the world, how Hangul works, pronunciation, and many more. For those who missed last week, what's one thing you'd like to tell them to remember the most? 우리 지난주에는 세계 속 한국어부터 한글의 원리, 또 발음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난주 방송을 못 본 분들을 위해서 가장 기억해두면 좋을 내용을 하나 짚어주신다면요?
1: 예. 한국인들은 한국어를 적기 위해서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외국분들도 한글에 대해서 좀 아시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So Koreans use Hangul, the writing system, to write the Korean language. And foreigners know about it if they're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too.
1: 예. 이 한글은 한국어를 적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0: 네.
1: 세상에 유례가 없이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0: So Hangul, of course, was created to express the Korean language, write it down, but it was never created in the world before. It's very unique, unprecedented, and it has quite a huge significance and is very scientific.
1: 예,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0: 네.
1: 그래서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0: 네.
1: 한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이렇게 원합니다.
0: 좋습니다. So Professor Hwang said, if you're interested in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do give more interest in the Hangul, the writing system as well, is what he wishes. All right, Professor, you told us that this week we'd explore the history and culture hidden in the Korean language. Can everyday words really tell us how people lived in the past? 교수님, 이번 주에는 한국어 속에 녹아있는 역사 그리고 문화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예고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평소 쓰는 단어들을 보면 정말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 수 있는 건가요?
1: 예. 단어라는 것은 네. 일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만들어져서 쓰여왔죠.
0: 그렇죠. So words, they weren't like created right now in this instant,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y were used over time since the past times.
1: 네, 그러다 보니까 단어 속에는 자연스럽게
0: 네.
1: 사회와 문화의 변천 과정들이 녹아들어가게 됩니다.
0: So very naturally, the change of society and culture is embedded and reflected within the words that we use.
1: 즉, 모든 단어들이 역사를 가지고 있고
0: 네.
1: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단어들은 근데 그런 특징들이 더 잘 드러나는 것들이 있죠.
0: So basically, most words have history and special meaning behind them, but some words tend to show that even more explicitly. All right.
1: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0: 아, 너무 궁금하고 재밌을 것 같네요. So I'm really curious, and I think it's going to be a lot more interesting again today. Well, let's start with the tastiest Korean of all then. Stories behind K-food that you meet often today through K-content. 그럼 오늘은 가장 맛있는 한국어부터 배워볼까 하는데요. K-콘텐츠에서도 자주 만나게 되는 우리 K-푸드 속의 네. 한국어 이야기부터 알아보시죠, 교수님. 네. Korean food in K-content is drawing a lot of attention overseas. For example, there's 약과. Right? It appears in K-pop Demon Hunters as well. But Koreans also say, oh, that's 약과, you know, as an expression to mean something is no big deal. Is that 약과 the same, I guess, traditional snack that we know of? 요즘 K-콘텐츠 속 익숙한 음식이 해외 팬들의 호기심을 끌고 있잖아요. K-pop 데몬 헌터스에도 여러 한국 음식이 나오긴 네. 하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약과예요,
1: 네.
0: 교수님. 근데 한국에서는 우리 뭔가 쉬운 일을 두고 아이, 그 정도는 약과지라는 네. 표현 쓰잖아요.
1: 네.
0: 여기서 말하는 약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과 약과가 맞나요?
1: 예. 요새는 한류 바람을 타고
0: 네.
1: 외국분들도 한과 한국 과자들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한국 과자의 대표가 약과라고 할 수 있죠.
0: 그렇죠. So these days, many foreigners, because of the spread of K-content, they're getting to know more about Korean snacks, and one of them is 약과.
1: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약과가 과자의 이름으로만이 아니라
0: 네.
1: 아주 별것 아닌 하찮은 일을 얘기할 때 그건 약과지와 같은 표현도 쓰이죠.
0: 그렇죠. But other than the Korean traditional snack, 약과, we also use it in this expression like 아, 그 정도는 약과지 to say something is trivial, not a big deal.
1: 근데 이 두 단어가 네. 같은 말에서 출발했다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But although they sound the same, not many people know that that expression we use, that 약과, actually comes from that traditional snack we have.
1: 예, 그럼 왜 과자 이름이 네. 별것 아닌 것을 뜻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0: 네, 네, 너무 궁금해요. So he's going to explain to us why this 약과 came to be used as something that means something is not a big deal.
1: 예, 예전에는 약과가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0: 네. Oh, so in the past, 약과, you couldn't have it easily amongst ordinary people.
1: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선물로도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집안에서는 네. 이 선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0: 아하.
1: 특히 귀족 가문 같은 건 더 그렇겠죠.
0: Oh, so 약과 was often given as presents or gifts to other people. And people who are rich or noble families, they used to receive a lot of gifts of 약과.
1: 예, 그러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귀하다고 이걸 줬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0: 네.
1: 이거 약과네? 에이, 또 약과야?
0: 아,
1: 이런 표현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예. Oh, okay, so the person who's giving this as a gift, they would think it's special, but from the receiving end, from the recipient's perspective, if they receive too much of the 약과, they would think, oh, it's 약과 again. 아, 또 약과지, 약과네?
1: 예. 그래서 이제 과자를 뜻하던 약과가
0: 네.
1: 이제 별것 아닌 것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0: 아, so that is how 약과 that traditionally means Korean traditional snack became used as this expression to mean no big deal. You know, it's the same old or no big deal.
1: 그런데 약과에는 더 재밌는 의미가 있었어요, 사실은.
0: 그런가요?
1: 약과의 약이 무엇일까요? 약은 꿀이란 뜻입니다.
0: Oh, so there's an even more interesting meaning behind 약과. So the 약 in 약과, in fact, means honey.
1: 네, 그래서 약과라는 건 꿀이 들어간 과자란 뜻이에요.
0: So it means 약과 means 과자 or snack with honey inside it.
1: 그런데 예. 이런 사실 약이 꿀을 뜻한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0: 그러게요, 저도 예. 몰랐어요.
1: 그런데 예. 이거는 조선시대의 유명한 네. 학자였던
0: 네.
1: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0: 네.
1: 자신의 책에서 분명히 네. 밝혀놨어요.
0: Oh, so not even Koreans know that the 약 in 약과 mean honey, but 정약용, one of the scholars in Korea in the past times, wrote this in one of his books that 약과's 약 in fact means honey.
1: 예. 그래서 약이 꿀의 의미로 쓰이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주었는데요.
0: 네.
1: 약밥이라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0: 알죠.
1: 약식, 네. 약밥이라는 네네. 게 있는데요. 요새는 여기다 설탕을 넣습니다만
0: 네.
1: 예전에는 설탕이 없었기 때문에 네. 꿀을 넣었어요. 그래서 꿀을 넣은 밥이란 뜻입니다.
0: 아, so there's another word that means another food in Korean. It's 약밥. 밥 is rice. So 약밥 is actually rice that has honey inside.
1: 네. 그래서 옛날엔 음식에 간을 하려면
0: 네.
1: 달게 하기 위해서는 꿀을 넣고 짜게 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넣었어요.
0: 네.
1: 근데 소금은 염이라고 하거든요, 한자로.
0: 네, 네.
1: 그래서 약과 염이 합쳐지면 양념이 됩니다.
0: 아, 그래서,
1: 그래서 오늘날이니까
0: 네.
1: 어떤 음식을 할 때 간을 네, 네. 맞추게 넣는 것을 양념, 물론 이응을 쓰지만
0: 네.
1: 발음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고 옛날
0: 네, 네.
1: 약과 염, 즉 꿀과 소금이었던 것이죠.
0: So you use something sweet like honey to give that sweet taste when you cook, right? And that is represented with the word 약, which means honey, and 염 is what means salt. And in order to give that savoriness and saltiness inside food, you add salt, right? And so seasoning in Korean is 양념. So it's a mix of that 약 that means honey and 염 that means salt. Of course, today we use it as 양념 with the final consonant as an 이응 instead of the 기억. But still, that's how it evolved into 양념 of today. That means seasoning.
1: 예. 오. 요새도 맛있는 음식 하면 단짠으로 대표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 네. 옛날에도 단짠이 그
0: 양념이었던
1: 기본 양념이었던 것이죠.
0: Okay. So these days, you know how we use 단짠 a lot to mean sweet and salty, right? So even in the past, that 양념 was all about sweet and salty.
1: 예. 그러니까 양념이란 말에 이런 뜻이 있다는 걸 네. 한국 사람들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0: 그러게요. 예. 아,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예. 한국인들도 예. 재밌어할 이런 내용인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예. All right. Not only foreigners, you crunchers, but many Koreans don't know of this funny, fun story behind 양념. So it's pretty interesting, I think. All right. Well, looking forward to many more stories that we'll share here today on All About. Then. Moving on, is there any other expression with a similar meaning, perhaps? 그러면 이렇게 쓰는 뭐 약과즙 말고도 비슷한 뜻으로 쓰는 표현이 또 있을까요, 교수님?
1: 예, 약과를 예전만큼 많이 먹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과가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음식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친숙한 것으로 바꿔가는데요.
0: 네네.
1: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약과지 대신에 꺼미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네요. So 약과, we used to eat it a lot in the old times, in the past, but we don't eat it too often these days, maybe sometimes in traditional holidays, but we changed this expression with a food that we are more familiar with, which is gum. And in Korean, we would say, 아, 그건 꺼미지. Oh, that's easy as gum. Like, that's just a piece of gum. You know, you would say this in English, as it's easy as a piece of cake, right? It's something like that.
1: 아마도 출발점은 네. 그러니까 싼 것을 의미할 때 껌값이란 말을 썼거든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껌이 약한 것, 싼 것의 의미를 가지게 됐고 네. 별것 아닌 것의 의미로 나아간 것 같습니다.
0: So in the past, because gum was usually very cheap, they used to use this as an expression to say something is easy or trivial, not a big deal, because of the cheapness of gum. Okay, 요즘은 근데 껌값도 비싸더라고요. 천 원 이상이던데요. All right. Well, although gum is not that cheap these days, that's how we use it. 그건 껌이지, okay? To mean it's easy as pie or easy as piece of cake. Well, 약과, gum, and even, I guess, porridge too, cold porridge. 뭐 식은죽 먹기도 예전에 많이 쓰던 yeah. 표현이고요. They're all foods. Why do many Korean expressions, I guess, use food as metaphors? 다 음식 식들이잖아요, 근데 예. 교수님 약과도 그렇고 껌도 그렇고 뭐 식은죽도 그렇고 어떻게 음식에 빗대는 이런 표현들이 생겨나는 거죠?
1: 예,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친숙한 것을 사용해서 비유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0: 네.
1: 사람에게 친숙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음식은 우리가 매일 먹는 것들이니까
0: 맞아요.
1: 대단히 친숙해서 그래서 음식에 비유한 표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So when you try to use metaphoric expressions, you tend to find it in things that are familiar to you, you know, everyday life, familiar words. And food is what we have every day. We're really familiar with many different foods. That is why we reflect it into the expressions and the language that we use every day as well. Okay. Well, since we're talking about K-desserts, snacks right now, what's your personal favorite, I wonder? Do you have a favorite traditional Korean snack, Professor? 이제 K-디저트 얘기가 나온 김에 교수님의 최애 디저트도 궁금한데요.
1: Yeah.
0: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한국의 뭐 전통 간식 있으실까요?
1: 예, yeah.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간식은요.
0: 네.
1: 수정과라는 것인데요. 혹시 수정과 드셔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0: 그럼요. 예. 먹어봤습니다. 네네. So 네. his favorite snack would be 수정과, which is a Korean cinnamon ginger punch sweet drink. 네.
1: 근데 요새 수정과에는 곶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전 수정과에는 곶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0: Oh, wow. So the 수정과 that we have these days, the one that I've even tried, doesn't have an actual fruit inside, but the punch that he used to have in the past used to have that dried persimmon, a whole dried persimmon inside the drink, 수정과.
1: 예. 근데 그거는 말을 살펴봐도 알 수 있는데요.
0: 네.
1: 수정과 할 때 과라는 것이 네. 과일이라는 뜻입니다.
0: So when you look at that word 수정과, the 과 means fruit.
1: 예. 설탕이나 소금에 졸여서 만든 과일을
0: 네.
1: 정과라고 하는데요.
0: 네네.
1: 정과가 들어가 있는 음료란 뜻인 거죠.
0: Okay. So 정과 is of 수정과 actually means fruit that was cinnamonized, caramelized. So you put that sort of fruit, any type of it, inside 수정과. And 수 means water.
1: 예. 네. 그러니까 정과가 들어간 물인데 네. 오늘날은 정과는 빼고 물만 팔면서 네. 수정과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이름과 그 사물이 잘 맞지 않게 변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0: 그렇네요. So the word 수정과, like I said, means 정과 that's inside 수. So caramelized fruit inside water to make a punch. But these days, it's easier to sell that punch without an actual fruit inside, right? So it sort of changed into just the punch without anything inside. And the meaning of that word 수정과 changed today.
1: 물론 시간이 흘러가면서 단어의 의미가 변화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네. 그렇지만 수정과에 원래 정과가 들어간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0: 그러게요. 네. So it's only natural for language to change over time to reflect society. But it's good to know that 수정과 actually means fruit punch with the actual fruit inside the drink. Oh, okay. Well, some food names, on the other hand, I guess can be pretty puzzling, you know. Take 떡갈비, for example. It's called 떡갈비, right? It has that 떡 inside the word, but it doesn't have the 떡 inside the actual food. So where does 떡 from 떡갈비 come from? 반대로 음식만 봐서는 왜 이런 이름인지 알쏭달쏭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떡갈비인데 이름은 떡갈비인데 사실 음식 안에는 떡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떡갈비의 떡은 어디서 나온 거죠?
1: 예. 갈비라는 것은 네. 사실은 어떤 고기의 부위 이름이에요.
0: 그쵸.
1: 옆구리 살 얘기하는 것인데요. 네, 또 소나 네. 돼지에.
0: 네, 네. So 갈비 of 떡갈비 is actually a type of meat. It's either the side of the pork or beef.
1: 예. 그런데 갈비가 맛있긴 한데요. 먹기가 불편하게 뼈가 붙어 있어서 먹기는 불편합니다.
0: 그렇죠. 네. But because it's stuck next to the rib usually, it's hard to eat although it's really delicious.
1: 예. 그래서 이것을 먹기 편하게 하려고 네. 살만 발라내서 그러니까 햄버거 스테이크처럼 네. 이렇게 뭉쳐서 음식을 만들게 됐어요.
0: 아.
1: 근데 그 모양이 떡처럼 생겼습니다.
0: 아. So you took out just the meat part without the bone and made it into sort of like a patty, you know? And that looks like a 떡.
1: 예. Oh. 그러다 보니까 떡 모양으로 생긴 갈비다 해서 떡갈비라고 네. 부르게 된 것이죠.
0: Ah, so that is why the name is 떡갈비 because that pork or meat or beef, whatever meat, was minced or kneaded to look like 떡.
1: 예. 그런데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네. 떡갈비인데 왜 떡이 없지? 네. 그래서 요새는 어떤 음식점에 가면 떡갈비 네. 속에 작은 하얀 떡을 넣어놓는 경우들이
0: 그러니까요.
1: 있습니다.
0: 예. 네, 그래서 그 생각도 들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넣어놓은 떡이군요. 아, okay. So not many people know why 떡갈비 is called 떡갈비, even though there's no 떡 inside it. For those who are confused, some restaurants they actually serve this 떡갈비 with minced meat and bits of 떡 inside it as well. And I've tried some of them too.
1: 예.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가 바뀔 때 이렇게 네. 사람들이 이 단어 이런 뜻이겠지라고 생각해서 바꾸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0: 아, 반대로. 예. 네. So sometimes people change the actual thing that the word represents depending on how people understand the meaning of it. All right? And that changes over time.
1: 예. 비슷한 사례로 감자탕도 있어요.
0: 네. 네, 네.
1: 요새 뭐 K-푸드의 열풍을 타고 네. 감자탕이 세계인들이 선호하는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0: 맞아요. So 감자탕 is another example. Thanks to K-content and the spread of K-culture, it became one of foreigners' favorite dishes as well.
1: 근데 감자탕의 감자도 사실 포테이토의 감자가 아니라요. 네. 사실은 돼지 뼈의 일부분을 뜻하는 말입니다.
0: 그런가요? 예. So 감자탕, in fact, the 감자 usually means potato in Korean, but the food 감자탕, the 감자 there, doesn't mean that potato that we know of, but it actually means part of a pork, like part of, it's a type of meat.
1: 예, 그래서 감자뼈를 넣어서 끓인 탕이란 뜻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감자탕의 감자가 우리가 아는 감자라고 오해를 하게 돼서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먹던 감자탕에는 감자가 안 들어갔었어요.
0: 아, 그렇구나.
1: 근데 요새는 감자가 들어갑니다.
0: 저는 그래서 감자도 들어가니까 감자를 많이 넣어서 감자탕인 줄 알았어요. Alright, so these days, 감자탕 also has potato inside. But what Professor Huang used to eat when he was younger, when he was a child, 감자탕 didn't have potatoes in it, but just the 감자, which is the part of pork that we just explained.
1: Oh, 요새도 전국에 있는 감자탕집을 다녀보시면 감자를 안 넣는 감자탕이 있습니다.
0: 있긴 하군요. 네. So sometimes some 감자탕 restaurants, they don't add the actual potato inside. They actually just have that beef, I mean pork part and the rib part that 감자 actually means.
1: 그리고 감자탕을 드셔보신 분 아시겠지만 네. 감자가 주재료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네. 저도 왜 그러지? 왜 감자탕이지? 싶었는데 그 부위를 부르는 네. 말이었군요. Alright. Yeah, and if you take a look at 감자탕, I mean, I'm sure you've tried it, right? I've tried it too. It's one of my favorite dishes too. But I've always wondered, like that main ingredient that goes inside isn't the potato. It's actually that rib and the meat, the bone and the meat. And in fact, that is what we call 감자. All right. Okay, very interesting. All right, well, let's take a short music break before we continue this very interesting story about the Korean language and 한글 and all the history and story behind it. Here is 꿈과 책과 힘과 벽, Dreams, Books, Power, and Walls by 잔나비.

0: We're back after listening to 꿈과 책과 힘과 벽, Dreams, Books, Power, and Walls by 잔나비. Crunchers, by the way, did you know that 잔나비 is an old Korean expression for monkeys? All right, well, before we continue the conversation with Professor Hwang, Arirang Radio is conducting a survey with Gallup Korea to hear your opinion about Arirang Radio. So do join our survey through our arirangradio.com. They have a survey on the banner, online survey, so do join that. And if you're living on Jeju-do Island or on Jeju-do Island, traveling there, you might meet our researcher on the street as well. Your participation will be of great support and help, so do join us. Thank you very much. And we're back with Professor Hwang Sun-yeop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talking about the Korean language inside and out. Now, Korean, the more you know it, the more puzzling it gets. And in fact, there are many Korean expressions that are difficult to translate perfectly into English. And two words that fascinate and confuse many Korean learners are 정 and 눈치. Even translations don't fully capture the nuance. So, how can you explain it, Professor?
1: 한국어를 배우다 보면요, 교수님. 다른 언어로 딱 옮기기 어려운 표현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이 가장 신기하면서도 또 어려워하는 게 정 그리고 눈치인 것 같아요. 번역해도 그 미묘한 뉘앙스가 잘 담기지 않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2: 예. 한국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언어들은 자신만의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말로 옮기기 어려운 단어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0: So it's not just with the Korean language, but any other language. Because they reflect their own society and culture, it could be quite difficult to translate into another language.
2: 한국어 배우는 외국인들이 어려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정, 뭐 또는 눈치 이런 단어들인데요. 이런 단어들이 쓰이는 어떤 문장이나 맥락들을 보면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도 어렵고 번역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맞아요. So the two words that I just mentioned, 정 and 눈치, they are used in different contexts to mean sometimes different things. So it's difficult to understand them fully as a foreigner.
2: 예, 특히 이렇게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영어도 마찬가지고 한국어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말로 옮기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0: 맞아요. And it's especially so for words that express emotions and feelings like 정 as well. And for those of you who don't know 정 and 눈치, by the way, 정, I guess it could mean differently in different contexts, but it means that feeling of affection and love, wanting to give everything that you have. It's that warmth that people show. And 눈치, I guess, would be like reading the room, you know, being conscious of other people. But depending on the context, it could mean differently, different. All right. Well, one question Korean learners often ask is, why is 1 o'clock 1시 but 1 minute 1분? And most Koreans never think about it. But I guess foreigners, when they're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this seems quite absurd. Why do we use two different, I guess, number systems?
1: 외국인 학습자들이 제일 많이 따지는 질문 1위가 있대요, 교수님.
2: 네.
1: 1시, 우리 시간 나타내는 네. 1시는 1시인데 왜 1분은 1분이냐고요. 네. 한 분이 아니고.
2: 네.
1: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이니까. 네. 왜 그런 거죠?
2: 네. 그건 한국어 수사체계가 네. 둘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0: 그렇죠. 네, 네. So this is because we have two different number systems in the Korean language.
2: 네. 1, 2, 3, 4와 같은 한자어 체계랑요.
0: 네.
2: 한두 세네, 하나 둘 셋넷과 같은 고유어 체계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0: So we have the 1, 2, 3, 4, which comes from the 한자 or the Chinese character, and we have the 하나 둘 셋, which comes from the natural native Korean language.
2: 예, 대개는 고유어에는 고유어 수사가 결합하고.

0: rule and guideline.
1: 가령 한 해를 뜻하는 년과 해가 있는데요. 연은 네. 한자어라서 1년, 2년, 3년과 같이 되고요. 네. 해는 고유어라서 한 해, 두 해, 세 해와 같이 되죠.
0: So for example, when we count the year, 년, that means year, is a 한자. It comes from the Chinese character. So we would use it with the 한자 number. 1, 2, 3. So 1년, 2년, 3년. But when we use 해, which is the native Korean expression for counting years, you would use the native Korean numbers 한, 두, 셋. Like 한 해, 두 해. Like this.
1: 그런데 시는 한자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일시, 이시, 삼시와 같이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한시, 두시, 세시로 말하니까 또 이건 예외가 되는 거죠.
0: 그렇네요. 그냥 외워야 되는 예외인 거죠. 그럼 교수님. 그렇죠. 오케이. Oh, okay. 예. But with the time, you ask, people often ask, why is 1 o'clock like not 일시 and 한시? Because 시 is also a 한자 letter. So it must be used with the 한자 number, right? But it's not. It's used with the native Korean number. But this is just an irregular, exceptional sort of word, which you have to just remember as a learner.
1: 예. 가령 오후 3시 같은 경우는 네. 3시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이걸 숫자로 15라고 쓸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때는 15시가 아니고
0: 15시.
1: 15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라도 12까지는 12시고 그 13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또 한자를 쓰죠.
0: 그렇네요.
1: 예.
0: 생각도 못 해봤어요. So even with like 12시, which means 12 o'clock, once it becomes 1 o'clock and you use 13, you know, 13 afterwards, you wouldn't say 13시, 13시, but 그렇죠? 12시, 13시가 아니고
1: 그렇죠. 오후, 13시. 한, 예, 13시. 예. 예.
0: So it's not 13시, but it's 13시. So there are exceptions like this, where you change the yeah. number system from using it as the 한자 number and the native Korean number.
1: Yeah. 들으시는 분들이 복잡하실 텐데요. 네. 결국은 다 외우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규칙성이 있진 않습니다.
0: 그렇네요. Yeah. 특히 이 한, 그 숫자가, yeah. 그죠? Yeah. So with this number system, there are quite a lot of exceptions when you're counting the time, whether it be the hour, minute, or year, or even the month. So you have to just memorize it. Yeah. And I know it could be quite tricky and complicated, but yeah, if you're a learner and if you want to use it properly, then you gotta just remember it and memorize it.
1: 가령 분 같은 것도 그런데요. 네. 시간을 나타내는 분일 땐 1분, 2분, 3분인데 네. 사람을 나타낼 땐 한 분, 두 분, 세 분이 되죠.
0: 아, 그렇죠. 네.
1: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의미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달라지니까 어렵습니다.
0: 아. And we even use 분 to count people as well. But it's also used to count minutes, right? When it's minutes, you would say 1분, 2분. But when you're counting people, you have to say 한 분, 두 분. So it's quite difficult once again. Whatever you're counting, even though it's the same counting word, you have to use different numbers in front of it. Oh, all right. Even I'm a little confused right now. Well, you know what? Foreigners sometimes feel disappointed when a Korean says, let's grab a meal sometime, you know, but never actually makes plans because in Korean, we use that as a friendly greeting. But how did asking about food or meals become such a common social expression like this?
2: 교수님,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서운해하는 게 밥 한번 먹자 말해놓고 실제로는 먹지 않는 거래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이걸 안부 인사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끼니를 묻는 말이 이렇게 인사말이 된 거죠?
1: 예전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네.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인사말로 뭐 진지 드셨습니까? 아. 이런 말 많이 썼었어요.
0: 네, 네.
1: 그래서 요새는 뭐 아침에 뵀을 때 영어식으로 굿모닝 하기도 하지만 네. 뭐 진지 드셨으면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인사말이었던 것이죠.
0: 아, I see. So in the past, it used to be an agricultural society, right? So having your everyday meal was really important. And so people would ask, oh, did you have your meal? But these days, we don't use that expression 진지, which also means meal. It's a polite way of saying it. But these days, we say just 밥 먹었어 or 식사하셨어요, right?
1: Yeah.
0: Oh, okay. But it became a social expression and a greeting because of our past society.
1: 예전에 인사말로 그러면 이제 진지 드셨어요 또는 밥 먹었니? 라고 물었을 때 실제로 안 먹었어도 그냥 네. 인사말로 예 하고 말지 그걸 안 먹었어요 하면 밥을 달란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0: 아 맞아요. So because it was used as

0: a friendly greeting, even though people ask you, oh, did you have your meal, breakfast, lunch, whatnot? Even though you didn't have it, you would just say yes, because you know it's just a way of saying hello.
1: 네, 이렇게 인사말은 원래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그냥 관용적으로 굳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0: And these greeting expressions, regardless of the actual meaning, they are just used like that without the actual meaning involved.
1: 예, 그래서 밥 한번 먹자라는 표현도 헤어지기 아쉬울 때 다시 보자라는 그냥 관용적인 말투로 굳어진 것이죠.
0: 오케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인사말이다. 예. So 서운할 필요 없다. 예. Alright, so 밥 한번 먹자 or let's grab a meal sometimes. It's a way of saying goodbye when you don't want to really leave. You had a good time, but you want to tell them, you know what, let's meet again sometime next time. And in Korean, you would say, let's have a meal together. So there's no need to be upset about it when they're not making actual meal plans with you, all right?
1: 예, 근데 이런 한국의 문화나 전통을 모르는 사람은 오해할 수밖에 없겠죠.
0: 그러게요. 예, 예. So if you don't know the tradition, the culture, the custom, and the story behind these sort of expressions, then of course you might misunderstand and think, oh, they're not keeping their promise, whatnot, and feel upset.
1: 이런 한국의 문화와 전통이 반영된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상대방의 나이를 묻습니다.
0: 그렇죠. So there's another funny custom that we have when it comes to the Korean language. We ask people's ages even though we're meeting them for the first time.
1: 예, 그건 왜 그러면 한국어의 높임법이 있어서 네. 상대방의 나이를 알아야 내가 말할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0: So that's because we have honorifics in the Korean language, right? So you have to know the age of the other person you're talking to for your talk to be more comfortable.
1: 예, 근데 이런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은 특히 외국에서 나이를 묻는 경우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0: 맞아요.
1: 굉장히 당황스럽게 되죠.
0: 네, 신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네. So this culture is only common in Korea. So foreigners, they might sometimes feel taken aback when they ask you your age. But this is because we have the honorifics in the Korean language. And that is why we want to ask the person to be polite and not to make mistakes as they're talking.
1: 네, 예,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는 네. 외국인 만나서 나이 묻지 말라고 가르치긴 하지만 네. 아직도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은 묻는 분들이 있는데 네. 혹시 나이 묻는 질문을 받으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0: Okay. So these days we teach ourselves not to ask the age of foreigners when they meet one. But if you do get that question, oh, how old are you? Then don't be too taken aback. It's just part of our culture. It comes from that language difference because we use honorifics. All right, well, Korean also has, I guess, an incredibly detailed system of titles and forms of address from 오빠, 언니, 선배, 형, or, and even 누나. Why did Korean develop so many different ways to address other people like this? 이렇게 존댓말이 있는 것처럼 호칭도 참 많잖아요. 뭐 K-pop 팬들이면 모두 아는 오빠, 네. 언니, 뭐 선배, 형, 누나 정말 다양한데 이렇게 호칭 문화가 다양하게 발달한 이유가 궁금해요, 교수님.
1: 예. 아까 말씀드린 거와 비슷하게 네. 사실 한국어 높임법이 발달해 있다는 문제와 연관돼 있습니다.
0: 그렇겠죠. 예. It's also related to the fact that the Korean language uses honorifics.
1: 영어도 예전에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고 해요. 다양한 호칭들이 쓰였는데 네. 근대화되면서 네. 그냥 이름을 부르는 쪽으로 바뀌어갔습니다.
0: And even with the English language, in the past, you had ways to address other people. You wouldn't call their names. But as the times changed, and in modern society, people just call each other's name. That became a norm.
1: 그래서 친구는 물론이거니와 선생님도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도
0: 그쵸,
1: 있죠.
0: 맞아요. 예. So even your friends, but even your teachers, you would just call their names in English.
1: 근데 한국에서는 절대로 상하관계가 있을 때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다양한 호칭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0: 맞아요. So you can't call your teacher's name in Korean because we use that honorifics. And that is why we need ways to address them. And this is why we have so many different ways to address people.
1: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또는 나와의 관계라든지 네. 이런 걸 가지고 호칭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0: So you choose or select the way of addressing that person depending on their job and the relationship with you and the age difference as well.
1: 예, 즉 한국어의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0: All right. So the ways to address people comes from the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language. All right. This is very interesting. Now, despite all these challenges, though, why do you think Korean is still worth learning?
2: 이렇게 복잡하고 또 예외도 많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인들이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교수님?
1: 글쎄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뭐 한국 문화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다 보니까 한국어도 알고 싶고 그래서 배우는 것이니까 배워야 한다기보다는 네. 배우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0: 아, okay. So Professor Hwang said, it's not something you have to learn, but because so many people worldwide today are very interested in the Korean culture, right? So it's only natural for them to become interested in the language as well to better understand the culture. It's not so much of a must, but it's just natural, and you I guess naturally face and learn Korean if you're interested in the culture. All right, and I guess 네, 더 말씀하시겠어요?
1: 농담을 한 마디 하자면 네네. 너무 쉬운 것은 재미가 없죠. 그래서 네. 어려운 만큼 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0: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So if it's too easy, you might not find it too interesting. But it has to be a little bit difficult and tricky for you for it to be more challenging and fun. And that's the same with the Korean language too. All right, well, for crunchers learning Korean, Professor, what's one tip that can make someone sound like they really know how to use the language then?
2: 그럼 한국어를 쓰고 배우는 외국인들을 위해서요. 이것 하나 알면 한국어 좀 쓴다라고 할 수 있는 교수님만의 팁이 있을까요?
1: 예,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2: 그쵸.
1: 그래서 요 표현을 잘 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 잘하시네요. 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네. 한국어 말의 결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결이라는 거 말결이라는 거 뭐냐면 뉘앙스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네, 네. 그 어감 차이를 알면 한국어를 아주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 어감. 예. 그렇죠. So in Korean, we have an expression that says 아 and 어 are different, meaning there's a very subtle nuance difference in the language. So as a Korean learner, if you know the difference between the very subtle and detailed nuance of the language, then it will make you seem as though you know the language really well. So if someone tells you, oh, you're really good at Korean, then you can say, oh, I'm learning the nuance, the detailed nuance behind the language, then you will seem like a perfect Korean speaker. All right.
2: 아, 교수님, 벌써 오늘 방송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할 얘기가 훨씬 더 많았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 2주 동안 크런처들과 한국어의 안과 박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0: We have to wrap up, but do you have any other last word for our crunchers? 예.
1: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누구나 한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겠지만 네. 그래도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이 방송도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0: Wow, thank you so much. So Professor Hwang said, of course, if you're a listener and viewer of this program, you would be interested in the Korean culture and the language, but also do pay more attention and give a lot of support and interest to the Hangul, the writing system as well, and do enjoy and continue to watch this program. All right, well, last week we looked at Korean around the world. Today we explore the history and the everyday life hidden inside the language. I hope you found that interesting. Now that we know the stories behind these words, even familiar expressions, I guess, may sound a little different to you and more interesting too. Well, with that, we'll have to say goodbye with our last song. It's 달팽이, The Snail by Panic.
2: 교수님, 같이 인사할까요?
0: Keep crunching!
1: Crunchy.

0: It is a chance to meet the stars that shine bright in the sky with our Twinkle My Star. And they are back in the studio because we've missed them so much. Doozy's here.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인사.
2: 네, 저희 두지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3: 위치, 안녕하세요. 주지입니다.
0: 자,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지에서 드럼이랑 리더를 맡고 있는 범준입니다.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투지에서 DJ를 하고 있는 준훈이라고 합니다.
5: 안녕하세요. 투지 보컬 호진입니다.
6: 안녕하세요. 투지 기타리스트 누아입니다.
7: 안녕하세요. 투지의 베이스 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이거를 목소리 깔았다 지금.
0: 안 그래도 지금 정현 씨 목소리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8: 많이 오만 없네.
0: So 정현 deepened his voice really low and his members started teasing him about it. And I was like, yeah, I was about to tease him about it too. So it's been forever since we've seen them. 우리 1월달에 보고 못 봤대요.
9: 아,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불러주신 것 같아요.
2: 진짜 빠르다.
0: 아니, 멤버분들이 한국에 없었어요. 솔직히 우리 멤버분들이 지금 올해 엄청 바빴잖아요. 사실 우리 1월달에 얘기를 했을 때도 이제 투어 얘기가 좀 있긴 했었었는데 그 사이에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막 많은 일들이 있어서 오늘도 이제 그 얘기도 할 건데 네. 아시죠? 오랜만에 오시기는 하셨지만 20초 타이머 있어요.
9: 아, 20초.
0: 네, 그래서 정현 씨부터 할 건데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지.
9: 좋습니다.
0: 좀 독특하게 하셔도 돼요. 애교스럽게 하셔도 되고 TMI 같은 거 하셔도 되고
9: 네네네.
0: 뭐 오늘 내 어필해도 되고
9: 오케이.
0: 네,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목소리 마음껏 멋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9: 네.
0: So we have Jonghyun who's gonna start us off. We're gonna see if we can get to the end in 20 seconds or if it's gonna stop midway. They're gonna say stuff about themselves in whatever way they want to. So you ready?
9: Yep.
0: All right, let's go.
2: Let's go.
10: Yo, hi guys. It's been a while. We're back with our 9 EP. It's called Vector. So let's have fun today.
0: Oh.
9: No.
2: 아니 좀 더 길게 해줘야지.
5: 아. 감사합니다. 저는 호진이고요. 네, 많이 저만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4: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구운 계란 3개 먹고 왔습니다.
2: 네, 네 여러분.
9: 이 자리가 사람을 네. 만드는 게 있어요.
2: 아, 이 자리가 좀 그렇네.
9: 당하는 자리야.
7: 저게
9: 재밌어 보이네, 저 자리가.
0: Okay, so Pumjun was set up because that seat seems to be not so lucky when it comes to the members. But yeah, when it comes to the recent comeback, it seems that all we need to do is have all eyes for Hojin if we needed to. Juno says that he had 3 baked eggs this morning, so that was the TMI of the day in Pumjun. Pumjun 씨 무슨 얘기하고 싶었어요?
2: 사실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0: Okay, so yeah, I was like, what were you going to say? He's like, I wasn't thinking of anything, to be honest. So we're going to jump into our keywords for today. And because Dua decided to just not say anything, I'm going to throw it to him. 우리 두아 씨는 아무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키워드 하나, 첫 번째 키워드 골라주세요. Crush Love, 2D 사건 파일, or 사용 설명서. 어떤 거 할까요?
6: 사용 설명서.
0: Ooh, user manual. Okay, so for the manual, I need to know, and I feel that the fans will like to know this as well, how can we genuinely get to know the members? 멤버분들은 좀 친해지고 싶으면 팬분들도 이걸 좀 궁금해할 것 같긴 한데 멤버분들이랑 이제 정말 그냥 아티스트가 아닌
5: 네.
0: 정말 사람으로서 친해지고 싶으면 어떤 얘기하면 돼요? 뭐 음식 얘기, 음악 얘기, 뭐 스포츠, 뭐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 멤버분들이 좀 재미를 좀 느끼고 좀 대화에 참여를 하고 그러시나요?
9: 다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0: What's it? What is it? 정현, what is it?
9: 일단 키워드부터 얘기하면은 범진이 형 일단 게임.
0: 오케이. 범진, 네. What kind of game?
2: 저는 이제 그 리그 오브 레전드나
0: okay. okay, so he's a LOL fan. So if you jump into that, you can get on his good side. 또!
9: 그리고 준환이 형은 드링킹.
0: 아하!
9: 네. 얘기...
2: And the UFC.
9: 아, UFC도
0: 있어. Okay, so UFC and drinking. 뭐 소주 얘기를 해야 돼요? 와인 얘기해야 돼요? 위스키 얘기해야 돼요? 뭐세요? 어때요? 뭐.
5: 같이 마셔주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0: 그냥 같이 마시기만 하면 돼요?
4: 아, 네, 뭐, 네,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요?
4: 원래 제가 말이 별로 없어가지고.
0: 네. 그래도 술이 한잔 들어가면 좀 말이.
2: 말이 제일 많아져요, 그러면.
0: 아하. 네. Okay, so Chunun says drinking is one thing, but if you just drink with him, so you don't necessarily like have to know your alcohol to get close with him, but yeah, you can do that as well. 또
9: 호진 형은
2: 그냥
0: 마이크 안 들려요.
9: 아, 맞아요. 호진 형은 제가 지금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이 형은 뭐지? 이 형은 뭘 얘기해야 되지?
1: 제가 살면서 관심 갖고 뭔가 진짜 아 이거는 내가 마니아 정도로 좋아한 라고 생각 자 그런 생각이 든 게 음악밖에 없어요.
0: 오케이, okay, so music, 네, 네. music. 그러면 뭐 좀 좋아하는 아티스트라든지 뭐 이렇게 뭐 장비 그렇죠. 아니면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
1: 좋아하는
0: 돼요?
1: 아티스트 얘기하면 되게 되게 신나게 떠들 것 같아요.
0: Okay, okay. 네. So if you get on his good side by mentioning artists that he liked, then we can probably get to know him a little bit more. 노아 씨는 뭐예요?
6: 저는
1: 장비.
6: 그냥 가만히 있는데 편한 거예요. 제가 말이 없어가지고.
0: 아, 네. okay. So he's not really big of a talker. So if you just have a comfortable silence with him, he's actually a little bit more comfortable that way. 정현, what about you?
9: 저는 운동이요.
0: 운동.
9: 예, 운동.
0: Like the gym or anything or
10: like kind of like high intensity workout.
0: High intensity like CrossFit.
10: Yeah, CrossFit, like high rocks.
4: 에너지 트레이닝.
10: 네, 뭐 jogging,
2: 야구,
10: 뭐 golf 그런 거.
0: 골프. 네. Very interesting.
10: Yeah.
0: Very interesting. Okay, who is the shyest out of the members? 멤버들 중에서 제일 샤이한 멤버 누구예요?
6: 준원
9: 아시지 않으세요?
0: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거랑 멤버들이 생각하는 거 다를 수 있으니까요.
4: 아, 그렇죠.
0: 아, 왜냐면 멤버들한테도 샤이한 멤버가 있을 수 있으니까.
9: 아, 멤버들끼리.
0: 멤버들끼리도. 그러니까 그냥도 성격이 샤이하지만 우리랑도 아직까지 좀 샤이한 멤버들은 다를 수 있으니까.
1: 아, 그렇죠. 그러게요. 근데 저희는 되게 오래 그래도 봐서. 오래 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멤버들끼리는 그런 거 없는 거 같고 누아 형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전혀 그런 게 없는 사람이고 그래도 제일 샤이한 거 뽑자면 준원 형인 것 같아요.
0: Okay. 네. So yeah. I was singled out. I was like, don't you know who it is already? I was like, I do. It's 준원. But I was like, is there somebody who is still kind of shy amongst the members as well? And they're like, well, they've known each other for so long. Like, even though Noah has only joined them recently, they have nothing that is uncomfortable with each other. And so if they were to choose, even though he's not shy around them, 준원 does tend to be a little bit more on the shyer side as well. Okay. When it comes to... what kind of compliments makes you happy? 우리 멤버분들은 어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제일 좋아요?
9: 근데 다 뭐 노아 형도 그렇지만 좀 키가 크고 비율이 좋다는 얘기는 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이제 저는 근데 사실 아까 자기소개할 때 왜 목소리를 조금 이제 낮춰서 했냐면 요즘 특히 제가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를 좀 듣고 있어 굉장히 이제 자신감이 올라갔습니다.
0: 오, 오케이. So, I
9: love... 아니 좀 내가 이게 좀 이런 식으로 좀 던지면 좀 쳐줘 옆에서.
2: 아니 근데 그런 캐릭터는 이제 그런 캐릭터는 준원이 형 거여서 살짝.
9: 그건 맞는데 내가 너무 혼자 그냥 던진 건데
2: 너무 다가지려고 한다.
9: 아, 도 취하는 느낌이잖아.
0: 정현 says that they do get complimented as a whole because the members are tall and, you know, good looking. And so they do get that a lot. But the reason why he deepened his voice when he was introducing himself earlier is because he's been getting that compliment a lot these days and he's been quite liking it. So for those of you who have complimented him on this before or if you wanted to and you haven't yet, you might want to compliment him on this if you would like. 또 어떤 칭찬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2: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누아 형은 귀엽다고 들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6: 전 딱히 좋아하기보다는 그냥 존재 자체가 그런 것 같아서 인정을 하는 거죠.
0: 아, 거기서 범준,
9: 잠깐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맞아요?
0: So 범준 says that he thinks that 누아 thinks that he like likes the compliment of being cute, and he's just like, no, it's not necessarily that. It's just that. I agree that they acknowledge that part of myself, and so I'm just agreeing with it. And it was like, okay. 범준 씨는 어떤 칭찬 들으면 기분이 제일 좋아요?
2: 저는 게임 잘한다 했을 때.
0: 아, 게임. When he gets complimented on his gaming skills. Okay, okay. 우리 다른 분들 혹시 있어요?
1: 섹시하다, 섹시하다 엄청 좋지 않아?
0: Okay.
2: 섹시하다.
0: 섹시하다는 표현. 준호 씨 있어요 따로?
4: 저는 뭐 이제 웃기다. 재밌다.
0: Okay.
2: 어, 거리가 되게 먼데.
0: He's funny. He's very witty. That would be something that he likes as well. If you want to approach somebody and get close to them, how do you guys approach them? 어, 멤버분들이 네. 이건 청취자 질문인데 멤버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가가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다가오는 게 말고 반대로 본인이 다른 사람이랑 친해질 때 어떻게 먼저 다가가시나요? 좀 기다려요? 아니면 먼저 뭐 말 걸어요? 아니면 DM 보내요? 아니면
9: 뭐 저는 어쨌든 일단 계속 뭔가를 던져요.
0: 오케이.
9: 예, 뭔가 계속 이제 뭔가 공통 분모나 약간 조금 약간 어 이게 뭐 공통점 같은 거 서로 약간 공감하면서
2: 이제 그럴 때 이제 목소리 까면서 얘기 한번 해주세요.
9: 아 그런 걸 던지는데
2: 아, 그런 느낌으로
9: 뭔가 상대방 쪽에서 대답만 하고 조금 약간 이게 티키타카 안 된다. 그럼 조금 힘들어지긴 해요.
0: 오케이 오케이. So Jonghyun loves to throw things out. He'll try to find middle ground with them, and if they he keeps getting like just one-sided answers, then he finds it quite hard to do anything else past that. 다른 멤버분들 있어요? 특별히?
4: 저는 약간 말을 먼저 건다고 하거나 그런 걸 못해가지고 약간 주변에서 어슬렁 어슬렁 거리니까 눈에 띄려고 하고 막.
0: So he's really shy if we haven't accomplished that yet. And so he kind of just gravitates towards the person so that he can like subtly be noticed in that situation if he can. Okay, I'm gonna have 범준 choose our next keyword. 우리 다음 키워드 뭘까요, 범준 씨?
2: 어 투지 사건 파일
0: 오케이 케이스 파일 투지 케이스 파일 어 이거는 대본에 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어허. 그 키워드에는 왠지 좀 맞을 것 같아서 혹시 멤버분들이 이제 뮤비 찍거나 할 때 이제 연기도 어느 정도 하잖아요.
2: 네,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요즘은 사실 웹 드라마라든지 이렇게 좀 드라마적으로도 좀 잘 돼 있어서 네. 자체 컨텐츠가 됐더라면 실제로 캐스팅이 됐을 때 뭔가 좀 사건 파일 약간 좀 추리 좀 약간 이런 장르에 캐스팅 되면 약간 형사나 아니면 거기 안에 있는 인물 중에 좀 범죄자가 됐거나
9: 범죄자
0: 좀 캐스팅이 됐을 때 멤버분들은 어떤 역할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1: 준원이 형.
4: 전 빌런.
1: 준원이 형. 준원이 형 약간.
2: 아니야. 형 무조건 경찰에서 국밥 먹고 막 이런 거잖아.
0: 약간 국장님.
2: 예, 국장님. 그런
5: 갑자기 출동하는.
2: 그렇지.
5: 국장님 먹다 출동하는.
2: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4: 아니, 오늘 왜 이러는 거야?
5: 나 만 원 집어서 아줌마 고생 좀 했어요 이러면서. 급하게만 나가는
2: 그런 느낌. 그런 느낌.
0: Okay, so. I was asking the members if they were to do a drama of like a thriller or like, you know, something that had to do with case files, who do you guys think you would take? And Junon was like, oh, I think I'm going to be the villain. The members are like, no. He's going to be like the higher up in the police officer ranks where he's like eating food and then all of a sudden they're like, oh, we have a case and then like starts running out.
1: 디테일한 설명이다.
0: 자, 다른 멤버들은요. 어떤 역할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2: 아, 근데 빌런이 누가 되는...
6: 근데 호진이가 빌런이 딱일 것 같긴 해요.
2: 아, 호진이. 네.
0: 저는 누아시요.
2: 네, 저도 뭔가 표정을 알 수 없으니까.
0: 조용히 좀 무표정으로 네. 사건을 되게 가까이에서 좀 지켜보는 약간 그런 용의자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는데.
2: 저 제일 그럴 것 같아요.
6: 그러기엔 너무 맑지 않나요?
0: 어 맞아요. 그렇긴 해요. 근데 반전이, 원래 그런 반전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 예쁘고 너무 눈이 초롱초롱한 그런 분이 계속 이제 사건 파일이 무슨 일어날 때마다 있어. 근데 그게 반전인 거죠.
9: 그렇죠.
0: Okay. So I think that Duan would actually play a really good criminal and you know, cuz like he's so pretty and he's so calm and he has such a pure image that I feel that he would kind of fit perfectly next to each case that happens. He's like just standing there, and then in the end we find out that he's the person behind that. So with that in mind, with our case file as the topic, is there a case or a file that has happened in your careers where you're just like, oh my god, this is like something I can never forget? 사건 파일이라고 했을 땐 좀 약간 잊혀지기가 힘든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무대를 쓰거나 하면서 정말 아찔했거나 아니면 너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웃기지만 좀 재밌었던 그런 공연 무대 뭐 넘어졌다든지
1: 뭐가 되게 많다. 아,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넘어진 적은 없다.
0: 넘어진 적 없어요?
9: 넘어진 적 없는 것 같아요.
2: 저는 그
0: okay. 이제, so they never fell on.
2: 이제 데뷔 때 이제 호진이가 이제 음방을 했을 때 그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1: 아, 그거 진짜.
2: 근데
1: 아,
2: 이제 그 마이크에 그 볼륨이 있는 줄 알고 이거 계속 찾는 거예요.
1: 아, 그게 제가 이제 음악 방송에 나갔는데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제 실수는 아니었고 실제로 제가 올라가서 이제 무대를 생방에서 딱 그 하는데 마이크가 꺼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마이크 그때만 해도 여러 마이크를 경험해 보지 못했을 때니까 마이크 버튼이 있는 줄 알고 냅다 버튼을 찾고 있는데 버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심지어 그 방송 카메라에 딱 찍힌 네, 거예요. 그게 좀
2: 속상했죠.
1: 오게 되죠. 많이 속상했지.
0: So during the like their debut era, he was doing a musical stage for one of the for the music shows, and he hadn't. He hadn't touched a lot of mics in his career yet, and he thought that because the mic wasn't coming out, there was like a button on it that he could like control it. But it, apparently, it was on top of the fact that he was already thrown off because the mic wasn't coming out. There was a close-up shot of him performing, and you could see him trying to figure out how to turn on the mic, and that ended up becoming what was released on screen. But they've never fallen on stage. At least that's a perk for that as well. With that in mind, do you guys have any other embarrassing things that you guys would like to talk about? 또 다른 뭐 흑역사라든지 이런 거 재밌는 거 있어요?
9: 저는 이게 흑역사는 아닌데 저도 지금 데뷔 무대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첫 무대가 저희가 이제 뮤직뱅크였던 거죠.
0: 뮤뱅.
9: 네, 그래서 저희가 드라이 리허설과 카메라 리허설 두 번을 마치고 이제 본방이에요, 생방. 생방 때 저희가 첫 순서니까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0: 첫 순서.
9: 와, 진짜 너무 떨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냥 너무 떨린 나머지 그냥 형들이랑 하이파이브 하려고 형들이 막 부르려고 했어요. 근데 저 앞에 이제 호진 형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좀 약간 장난식으로 요 이렇게 한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여기가 막 입술 주변 근육 경직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갑자기 요 이래야 되는데 야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야 이래 근데 약간 시끄러워서 잘 못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파이브 하고 이제 스타트 긴장을 이게 제가 제 마음대로
1: 저는 기억이 잘 안 나긴 해요.
9: 그러니까 다 인이어 끼고 있으니까
1: 저도 긴장했을 테니까
9: 요로 하고 싶은데 야라 그래가지고 제가 형한테
0: So Jonghyun says that this is also their debut stage too. They did it on Music Bank, and they were going to be the first ones on stage. So everybody was on standby on the side of the stage, and they had their in-ears and stuff like that. And he wanted to call Hoja's attention so that they could do a high five. And he was supposed to say yo. That was what he in his head. He was just like, I'm gonna say yo. But then all of a sudden, like his muscles and everything were not working the way he wanted to, and he said yeah. Now, for those of you who don't speak Korean, that is not what you use with somebody who is older than you, or like, you know, you only use that with like friends or somebody who is younger than you, and even then it's like kind of very straightforward. It's thankfully Hoojin didn't hear him, but yeah, it was one of those like OMG moments as well. 청취자 질문인데요.
1: 네.
0: 멤버들 중에서 손이 가장 많이 가는 멤버는 누구예요?
1: 범준이 형이죠.
4: 범준이
1: 바로 나오죠.
2: 아니에요.
0: 그래요? 범준 씨
2: 손 많이 안 갑니다.
0: 그 범준 씨 왜요?
1: 범준이 형은 이제 범준이 형도 이것도 흑역사네요. 어때요 보면.
0: What happened?
1: 방송국에 이제 생방을 하러 가는데.
0: 오케이.
1: 드럼 스틱을 대기실에다 놓고 오는 사람이거든요.
2: 근데 이제 네. 그때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그
1: 고장이 나가지고 네,
2: 고장이 났어가지고.
1: 저희 스태프분들이 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죠. 네,
2: 죄송합니다.
9: 그거 여기예요.
1: 그러네.
9: 시플리에요.
0: 아, 여기?
1: 맞네. 그때 엘리베이터 공사 오랫동안 했을 때.
0: 아, 맞아. 네. 우리 공사했을 때. 네. 아, 그때. 네. 아, oh my goodness. Okay. So, which member needs to be taken care of the most? 범준 was chosen. So apparently he forgot his drumsticks. When they needed to go do a show. And this is actually for Simply K-pop. Here. And this was when, because for a while we were doing really heavy elevator maintenance because we were changing the elevator. So it was not working properly for a very long time. Anyways. so yeah, his staff had to go get it because he needed to do standby. And so yeah, that was a situation definitely as well. So we are going to be looking at Crush Love, which is the recent track that you guys have been able to drop for us.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e song. Crush Love은 어떤 곡인가요?
1: Crush Love는 말 그대로 짝사랑인데 짝사랑에 대한 노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는 이번에 어떤 그런 되게 짝사랑이 주는 복잡한 그런 심경을 뭔가 구구절절하게 표현한다기보다 나는 너 진짜 사랑했고 난 너 진짜 좋아했는데 그래서 너 어떡할 건데 이런 느낌으로 좀 그냥 유쾌하게 되게 풀어본 곡이에요.
0: Okay, so Crush Love is about a one-sided love, and they try to add about like all of the complex feelings that somebody can get when you are on a one-sided love, you have a crush on somebody. And instead of being really complex about it, they decide to be like, so I love you, and I'm really curious as to how you feel, so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this? And that's kind of throwing the ball in their court. With the track itself, is there something that you wish you could have done differently? 사실 멤버분들이 이제 오거나 할 때는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네. 지금 와서 조금 바꿀 수 있거나 조금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크러스트 러브에서 어떤 느낌을 주고 싶은지 아니면 편곡을 이거를 한번 나중에 뭐 라이브 때 한번 콘서트 때나 이럴 때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다르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든지
1: 아 근데 저 정말 답을 하고 싶은데 이번에 정말 완성도 엄청 높다고 생각해요. 그 되게 만족하는 곡이라서 저는 못 찾겠어요.
0: Okay, 네, okay. So normally I never ask this, but with 2C, because they are so creative, I wanted to know if there would be something with Crushed Love that they would like to fix. You know, maybe during a concert later down the line, they might want to change the arrangement, or they might want to add this part in, or, you know, add a riff here or there, and they're like, no. It's perfect through and through. Hootsin is actually really, really, really, really, really pleased with the way that the song came out. And so with that, he feels that there's no really need for us to change anything if they needed to. What do you guys do before you go on stage? This is a listener question. 무대에 올라가기 전 얘기를 이제 멤버분들이 하셨잖아요. 근데 청취자분도 이제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루틴 있으세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1: 원래 이거는 흑역사는 아니고 저희의 추억 같은 건데 저희가 이제 한창 이제 해외 투어 공연 막 시작하면서 그 공연 올라가기 전에 보통 다 같이 파이팅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보통 리더가 얘기를 해요. 근데 리더가 레퍼토리를 늘 바꿔와요. 네, 가장 많이 반응이 좋았고 오래 했던 게 우린 진짜 잘생겼다! 이러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거랑 그때 진짜 한번 했었고 또 두 번째가 그 무슨 어떤 명언을 보고 와가지고 한 얘기가
2: 맨시티랑 첼시 얘기였지.
1: 아 축구팀 그 경기를 하는데 그때 무슨 얘기였지 그게?
2: 사실 나도 그 유튜브 보고 온 거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4: 항상 지고 네. 지는 팀이었었는데
1: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느 팀과 같이 리더의 호령에 맞춰 이제 파이팅을 충전하고 가는 거죠.
0: 오케이. So our leader is the one that leads them to do like the fighting before they go on stage. And apparently, Pumjun likes to come up with unique things anytime he can. The longest running run was that he would scream, "We're really good looking," and then they would go on stage. But he likes to pull things up randomly, whatever he's inspired for at that particular time. And so it's actually quite fun to, if you guys are like near them at a festival or whatnot, you might want to get close to them when they do it because you'll probably hear something different every time you go. 이거는 팬분들 들이 좀 페스티벌이나 이럴 때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멤버분들 근처에 있을 수 있으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올라가는지를 한번 좀 가까이 가서 들으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I think that'll be because it's random all the time. So I think that it will be quite a lot of fun if you guys get a chance to do that. You guys have been really busy this past year because you guys have been touring and whatnot. What is the best thing about touring? 사실 투어 이제 많이 다니셨는데 올해는
1: 네, 유럽과 브라질.
0: 그렇죠. 투어를 하면서 사실 다 재밌지만
1: 네.
0: 그 투어만의 이런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티스트마다 다 다를 것 같아서 우리 멤버분들한테는 투어를 돌 때는 어떤 게 제일 가장 큰 매력이세요?
1: 일단은 유럽이나 브라질을 갔다 오면서 느낀 건데 유럽이나 브라질은 뭔가 이 반응을 하는 어떤 그 순수함이 다르달까요? 이게 엄청난 리스펙을 또 가져주고 그리고 예를 들면 샤이한 게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0: 오케이.
1: 그래서 보면 볼수록 저희도 같이 더 신나니까 결국엔 이게 저희가 이제 체코 프라하랑 특히 프랑스 파리 공연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그냥 거기 있는 모두가 미쳐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거예요.
0: Okay. So in Europe and Brazil when they were doing the tour recently, they noticed that the fans are not as shy as the other countries that they've been to and the energy keeps building as they continue to perform. And so they remember in like their Prague and also the Paris performances that they did, by the end of the show like everybody was just kind of like all crazy with how much they were having fun with the performance. So we are going to get a chance to listen to a few lives today, and Crushed Love is going to be the first one. Do I have to give you time to get ready? Crushed Love를 듣기 전에 준비를 따로
1: 바로 가시죠.
0: Okay.
5: Yeah, 프로입니다.
0: 프로예요. Okay, so we have Tuzi in the studio. We do get a chance to listen to Crushed Love live, and he's ready to go right off the bat. So I think we're ready for it. Music, cue.

0: Yes, bravo! I love my job. So we have Tuzi in the studio. I love getting a chance to sit next to artists when they get a chance to perform like this. 이거 녹음은 세션이랑 다 하고 뭐 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대충?
1: 생각보다 많이 안 걸려요. 근데 보통 보컬만 먼저.
0: 오케이, 보컬 먼저.
1: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이 이제 악기 하나하나 다.
0: 오케이.
1: 기본 데모를 만들고.
0: 오케이. So vocals go on first. So I was very curious about how long it takes them to put the songs together because they, you know, they're a band. Vocals go first, and then the members go back in, and then they'll redo the instrument sessions as that. It doesn't take that long, but it's still a process indeed. Gotta love it. Okay. So it's part two, and we get a chance to listen to some silliest questions. So 자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질문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범준, you are first. What is more upsetting? 다음 중 더 화가 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 Okay.
0: 정연 boasting about buying you food. 밥 사주면서 엄청 생색내는 정연 씨.
2: Oh.
0: Versus 준원 complaining about everything while you're trying to buy him a meal. 기껏 밥 사주려고 데려왔더니 불만만 많은 준원 씨.
3: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
4: 진짜 힘들다 이거.
2: 이게 생색내는 정연이가 뭔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왜냐면 옆에서 계속 조자조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0: So he feels that 정연 would be the most upsetting because he feels that 정연 would be like in his ear constantly boasting about it.
4: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밥을 사줄 때 이 생색을 내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2: 이런 말이 제일 생색내요.
4: 진짜로 제가 뭐 그러니까 사주면 그냥 뭐 사주는 건데 뭐 굳이 그걸 또 얘기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0: So him sticking up for himself says that he probably is that type of a person. Okay, Hojin, you are next.
1: Yeah.
0: Which member would totally have main character energy walking through the rain without an umbrella? 비 오는 날에 네. 우산 없어도 괜히 네. 청춘 영화 주인공처럼 걸어갈 것 같은 멤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업실에 앞에 네. 서 있어요. 근데 그 멤버가 우산 없이 걸어오고 있는데 진짜 폼이라는 폼을 다 잡고
3: 젖어 있구나.
0: 비, 막 비를 맞으면서 혼자 영화 찍고 있는 거예요.
2: 주인공이구나.
0: 누구를 거야 쟤?
1: 아, 근데 어울리는 멤버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0: I think would look good doing this, but I feel that this member probably has done this before, probably like after a workout. He's just like, oh, I'm already, you know, like drenched in sweat anyway, so mine as well. And like he would probably think he was there. And Jeongyeon's like,
1: 그게 약간 일부러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하면은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okay. 네, 그렇게 나오는 거여서
0: 부정하지, 아니, 부정하진 않네.
1: 어,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봤나 봐요. 허진 형이 그런 okay. 모먼트를.
0: So he's trying to again say that, you know, he's not doing it on purpose. So I guess that he's actually had this situation happen before. Okay, Jeongyeon, it's now your turn to answer the question. So okay. A significant other that texts back and forth all day, then sends I'll talk to you later and goes completely MIA versus they reply all day with just kukuku or yung yung yung. Okay, so 하루 종일 연락이 잘 되다가 갑자기 이따 연락할게 하고 잠수 타는 애인 versus 연락 잘 오는데 그냥 내용이 크크크 엄지 응 이응 이응 뭐 이런 식으로.
2: 와, 둘 다 싫다.
1: 둘 다 진짜 싫은데 둘 다 진짜 싫긴 하지만 뭐 활발히 얘기하다가 잠수 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0: Okay. 네. So he feels that the first one would be better in that case. 근데 사실 뭐 멤버분들도 음악하고 뭐 이래서 잠깐 동안 한 몇 시간 동안은 핸드폰을 아예 못 보는 네. 시간이 워낙 많아서
1: 그렇죠. 그렇죠.
0: Okay, so yeah, I mean, because they're musicians, they will actually unintentionally go a couple of hours without touching their phone because, you know, they have to work on stuff and, you know, do shows and stuff like that. So, okay, moving on. 준원, you are next. If you know that no one can lie to you for 24 hours, who are you going to ask what first, 갑자기 24시간 동안 모든 사람이 나한테만 거짓말을 못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누구한테 뭘 물어보고 싶은지 가장 먼저.
2: 누구한테? 내 정이 좋았다.
3: 아 죄송합니다. 너무 뭐가 누구한테 뭐가 있지?
0: 근데 멤버분들이 좀 거짓말이라든지 뭐 숨기거나 그런 거 없지
3: 그러니까 없어요.
0: 않나요?
3: 왜냐하면 계속 붙어 있으니까 거짓말을 칠 수도 없고.
1: 왜 또 날 봐?
3: 저희가 이제 뭐 스케줄 일정이 많아가지고 네, 자주 막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는데. 밖에서 뭐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1: 나는 밖에서 몰라도 항상 실시간으로 내 스토리 올리잖아.
2: 아, 그렇지. 아니 그 얼마 전에 그런 얘기한 적 있었는데 우리 저희 숙소 앞에 편의점 있거든요.
0: 네.
2: 그 편의점 사장님.
0: 네.
2: 아주머니 분이신데.
0: 네, 네.
2: 그 편의점 아주머니한테 질문하면 되겠네.
0: 아.
2: 왜냐면 주원 형이 얼마 전에 갑자기 그 편의점 아주머니가 자기를 보더니 그 군고구마 하나가 남았다고 주면서 그게 플러팅이래요 자기한테.
3: 그거 물어보면 되겠네. 그거 웃자고 하는 게
4: 아, 형.
2: 제가 되게 불쌍해 보이는데 군고구마 하나 지워주시더래요.
0: 그러네요. Okay, so Junho's like, I don't have anything to say. And then he was looking at Jeongyeon because like, I don't feel that you guys would lie to each other. He's like, Jeongyeon's the only one that like is the busiest outside of our schedules. And he's like, but I always share where I'm at with my stories. So like, that's true. But It's a joke. But Junho went to the convenience store the other day. There's one right in front of their house. And he was given a baked sweet potato because the lady was just like, she gave it to him. And he was joking that she was flirting with him. And so it was like, yeah, maybe you can go ask. It's a joke. Don't get it. Yeah, it's a joke. Nua, your question is, if you could read this member's thoughts all day today, who would you choose? 오늘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한 멤버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어떤 멤버를 고르시겠어요?
5: 굳이 읽고 싶지는 않아서 다 보여가지고 정연이가 근데 가끔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0: 오늘 뭐 짜고 왔어요?
1: 그러니까 오늘 나이네.
0: 정연 씨가
1: 다 나한테 오네. 아.
5: 가끔 한 번씩 이상한 행동을 할까?
1: 뭐라?
5: 아,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한다.
1: 무슨 이상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지, 좀.
0: Okay, so that's interesting. So Jeongyeon was chosen. I was like, is it some day? Why is Jeongyeon being the star for today? This is like, there's times will be so random, and so I wouldn't mind getting behind his head to get into that as well. So we do get a chance to jump into a next track, The Toast. 이 곡은 이번 EP에 들어가 있는 곡이잖아요. 네, 어떤 곡인지 자랑 좀 해주세요.
2: 이 곡은 저희가 세 가지 버전으로 발매를 했는데 하나는 포르투갈어, 그리고 하나는 영어,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번 벡터 앨범에는 한국어

0: 영어를 넣게 된 건데 okay. 포르투갈어랑 영어가 먼저 발매가 됐어요. 토스트가 이제 외국에서 그냥 짠, 뭐 건배 맞아요. 이런 뜻이잖아요.
1: 네, 맞아요.
0: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냥 우리한테 다 같이 건배하자는 의미로 담았고 그다음 여기서 이게 더 토스트 인 더 네임 오브 히어로가 그 풀 네임인데 그 히어로가 이제 저희의 그 첫 번째 마이 퍼스트 히어로라도 연관이 있고 이어지는 데뷔곡인 마이 퍼스트 히어로.
1: Oh, okay. That's actually pretty cool. This track is, if you guys didn't know, it was released in Portuguese first, and then it was released in English, and then this is the Korean version. Of course, for those of us who are English speakers, we know that toast means, like, cheers. And so that's kind of that. But also, the toast in the name of Hero is also kind of linking back to their debut track as well. So we are going to get a chance to jump into this. So, music,

0: 감사합니다.
1: 와!
0: Thank you.
1: Bravo! Bravo! All right, it's time for part three, and we have a game for the members. They're gonna choose the situation, and then they're gonna have to continue and fill out whatever it says. 이거 상황을 드릴 건데요.
2: 네.
1: 이 상황을 그냥 이어서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0: 그러니까 네, 드라마 연기.
1: 어, 약간 즉흥 연기처럼. Okay, Noah, you choose one too. Okay, everybody chooses one. Jonghyun, you first.
2: Okay.
1: What is your say? 읽어줘요.
3: 새로 산 최신형 헤드폰을 멤버가 써보고 싶다고 빌려갔는데 돌아오자마자 스피커에서 소리가 안 난다. 이때 나의 한마디는
1: 뭐라고 할 거예요?
2: 와, 잠시만요. 와, 돌아오다가 스피커 소리 안 난다. 어? 고장난 것 같은데 이거 아닐까요? Okay. 이거 말고는 뭐
1: Okay, so he's just going to he's going to be like, is this broken? If a speaker that he just bought was borrowed and it was not working afterwards. 자, 노아 씨.
4: 멤버가 내 생일 선물을 준비했다며 하루 종일 기대하게 만들었는데 포장지를 열어보니 내가 지난번 자기한테 선물했던 물건이다.
5: 그런 사람이 있어 여기 중에.
0: 저는 그냥 노 코멘트.
1: 아, 노 코멘트. Okay, so he bought a gift for the member and he ended up getting that back on his birthday and he says no comment. Okay, Hojin, what about you?
6: 세탁소에서 바지 기장만 살짝 줄여 주세요라고 맡겼는데 찾아보니 반바지가 되어 있다. 사장님이 딱 맞죠? 라고 묻는다. 그때 나의 한마디는 아니 이게 뭐예요?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무슨 반바지를 만들어놨어요.
1: 아, okay, 네. So he actually would say something if he gave a dry cleaners his pants and then they made them too short. He would actually say something. Okay, Junwon, what about you?
7: 멤버들이 나만 뺀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때 어, 나의 한마디는
0: 어, 있는데?
1: 있잖아.
5: 없었나?
8: 아, 이러면 연기가 안 되잖아 지금.
1: 뭐 무슨 얘기하실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요?
8: 아니요, 하죠.
1: 뭐요?
8: 그래서 뭔 얘기했는데?
1: So he's just gonna ask what you guys talked about, even though they're teasing that there probably already was one. 범주, what about you?
9: 큰맘 먹고 산 비싼 옷을 멤버가 빌려가더니 떡볶이 국물을 한 가운데 중통으로 묻혀서 돌아왔다. 와. 이때 나의 한마디는 와, 정현아 또 너야?
2: 아, 나 근데 그런 적 있는 것 같아. 아까 형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먹다가
5: 아니, 계속 흘렸어.
1: Okay, so he's it's 정현 day today because he's like, 정현, it's you again. But he was like, wait, I think I've actually had this before. I didn't borrow his clothes, but I was eating something and it like splattered onto his clothes.
2: 아니 진짜 형이 한때 제 옆을 피해 다녔어요 밥 먹을 때.
1: 아, 계속 붙여가지고
2: 네. 제가 계속 뛰어가지고.
5: 아 그리고 이제 정현이가 이제 먹는 속도가 진짜 빨라서 저도 빨리 먹게 돼요.
1: 네. Okay, so Jonghyun is a fast eater, and so Pomju apparently was trying to stay away from him for a while when he ate because he's a fast eater, which made him rush when he was eating, but also that he probably because he's eating so fast, he tends to spread things around. Everywhere as well. You have spent a very busy year this year, but I know that there's still a few months left in the in 2026. So do you guys have anything exciting for the fans to look forward to? 이미 뭐 투어를 많이 다니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12월이 되기까지는 몇 달이 남기도 해서
10: 맞습니다.
1: 기대할 만한
10: 기대할 만한 소식이요?
1: Yes.
10: 아, 사실은 저희가 지금 굉장히 또 기대가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저희 2G를 첫 번째로 해서 지금 뭔가 프로모션을 하려고 하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 앱을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앱이 나와요.
1: 오!
10: 네, 앱도 나오고 이제 거기서 팬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앱을 통해서 저희의 뭐 포토카드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그 AI를 이용해서
1: 네.
10: 저희를 주제로
5: 드라마도
10: 만들 수 있고
1: 어머.
10: 사진도
1: 어머.
10: 근데 그게 사실은 이때까지 저희가 너무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로 그런 팀을 만나게 돼가지고 사실은 팬들이 저희가 컨텐츠가 밴드기도 하고 사실은 컨텐츠가 음악적인 거 말고는 팬들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많이 없어서 그 부분이 좀 미안했었는데 이번에 되게 팬들이 좋아할 만한 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1: Okay, so there's an app that's going to be launched that's going to be focused around Twosies. So what you guys are going to do is you get a chance to like use AI to make your own dramas with the members in there. You can make your own photo cards. So it's going to be like a hands-on option for you to be able to create stuff for the members and with the members as well. So that's coming.

0: be coming out really, really, really soon. So hopefully we can keep our eyes out for that as well. Unfortunately, though, we are over time as always. 오늘 어떠셨어요? 벌써 인사할 타이밍이 오늘 정연대였으니까 정연 씨 오늘 어땠어요? What was it like today?
1: 제가 항상 올 때마다 말을 많이 해서 오늘 좀 말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하게 돼가지고 항상 뭐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이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뭐 1분처럼 신경이 좀 굉장히 빨리 갔던 것 같고 아 항상 정말 저희 투지 잊지 않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올해 가기 전에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네요.
0: 아, okay. 네. So he had a lot of fun. He's always talking too much. So he tried to cut back today, but he feels like he's talked more as well. He hopes to come back before the year is up. And don't forget to show love and support to them. As we say goodbye, Modern Life is going to be the track we say goodbye to. And we'll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봐요. Bye!
2: Bye! Bye!